0: 쇼예 베이징 법주 노마 라사르 듀케미 코로 제 니지 튼접 요바타 메고 람티티 지레 동차 듀괴싱 람바르토 세보토슈 민가동리 게지유 니동 출로로 초벼 장남키 람티 용 샤동 톰네 티 변종탄 제세 베이징 파티 제람 개진 시도 규르유 베이징의 라세 파티 메코나 미제 사초 강세 주부 요바타 장면 변종 코웨 주슈티라 리구 쳔부치유 주바 황라디 사괴바라 녀동 자미 접실로로 넘주 대네 표도 중요유 타디 메고 대네 냠니시 체규 삼 중시 숨바세 퍼윤어리네 인베 진진왕모 신양토 로타 주규유 코미 사괴바라 타자 짐주 답디부 여자 니 능미 자 메고 대네 로타 따오 용기 유시 숨바세 비진네 튼지 메고 누부 대티 괴바나 총의 실린토 조타 대가니 초벼 장남기 고족서이 대로니 초벼 장남 샤동 톰네 로니 슈코웨 튀이마타 실린 법주기 친난 강사라 천수 천다 통주 유시 실린티 초벼 장남기 고족서 인병원이 티네 규티 표도 조외 주제 메고 창마 사도르 참배 영로 코튼키 메고로 지에구 유시 제주 초주 숨어 잠라 비제네 하사르 유케 메고로 제 니직 실린 법주소 조마타 인신 표도 조켄 주바창마 법주 테라니 카주기 메고로 제신 유바타 주바 민용아 시키 점리 양체 규켄 메고 테타 첸딘 빠량 자신 유시 메고로 실린 법주네 테보로 카키바타 사두 주슈 테야 응수 고초 제 니지 메고로 테 메고로 군진 시중 카이에 탕숑 키 메고로 타 이와 치슈니 난초 메고로 키 코좀나 수능 코든 지게유 기군 라야 목치 위티 고비 니베 유치 숨마시 코르머니 람키 체도 준시 람라 디엔네 타르웨 총기 시기마타 대가니 초베 장람키 계지 책례식 인신 메고 코모 조타 장람 레튠베 람세 레네 카토 메고르 페도 마탄 공키 계지 레가 센다 체고 추버데 사두 참베 남바 메고 키고 지규티예 녀동 지로라 베규 장람 티네 중국 추버타 사세 초수 누신 녀동 초르 다오 튠베 체지니 코모네 하세 파라 응수 메고 샤동 투바타 튜티네소 강중 사두 디니 응수 개용키 장람 차외낭 추유 코르메 메고 튠베 코류 코강키 땅지비 수지 완린 하이에 녀동 초르로 페나 튠베 응수 로레 전 체니 숨레 신기 메바타 타자 로직라 전치 게다 십주 신기유 땡아 응수 치네 페토 오레메 타자 페기 텐텐 튠세 개용키 사자 강사라 찬송 지기 유치 숨바시 고모네 체체 메고르티카 솔라 초디 쥐바타 람바르토 쿠노르오타 아진 강급 규제 서버토제 미응아동 라키 당라 때문에 표기 사공수 립디규 녀동 초러 초외 장람 샤동 톱제 암드 법주테 표도 주외 법주 당부 이마 장매 중의 총규 로니 슈나 초외 장람케 암도 세외 天安 치조탄 저와 태장 매비 종종 총총티 타르게 공비키 퍼규 큐해진식도 규류 초배장람 람티용 샤동투바티 표창단키 종총 총총티 총규대비 피기에 조구초규 롱니슈나 메고르제 암토르 규민체비 주바탄 응소 티진 체진소 코듄체바탄 순슈 강사르 피신 고급 망부중규 장람키 포규총화르 찬수슈지 산년티계 종키 당내 잼슝칸키 잠토 메고르티 비수 짐근식 챙아 중요시 암도종 담라 잼슝칸키 세제바 어제 거티티 사토로 메고 팅탕부 주르츠 창명에 투치 짐큐티 주무시 티 주주마츠 캬사탄 서버토신 장아치와 소티 간에 각주 체바라 덴바 투라 사두 피게타 미리 튠지키 튜럽키 류사바 응투치 숨바시 서버토제 미시동 앞자 족송 세비 낙주 법주 장자단키 대외 규토 내규 대니 소벼자람 랑종 콩키 계지 벌규 규타 삼뉴 스치기 낙주 법주 주마테 벼청규키 지조타 변조로 벼다 공비 용규로 니지키 뉴바텐규 여고와 판주 총 제바타 미국 지지 법주네 테바타 테가르 조외 규림나 낙주 법주기 전자 쉬바 세린 세주 니다라 체주키 레라슈 태양 콩탕 소벼자람 화르키 레제티 광 롭진 토치만의 총규 세린 세주 루눕 짐주 롭친 롭퇴와시 인신 니도 종년로로 낙주 법주수 레가르슈 콩키 사괴바라 레가르슈 저급 니고르토 소규 제탄의 민도 타자 망부규 년례년토 칠레이키 레자드니 변총 피게체 셰브주주 인시 숨어셰 내규 작람 속진 규토 지디 최고르키 퇴감 오르신 유바타 작람 샤통 톱지기 로 탐부타 두나 내테롱에서 오체 넙십주 잠 파류셰 소외 작람 속주 때니 내규 레니 칸키 레수바 덴베 지로니 동 출로로 내테롱에서 오체 转车机塔主动也没什么塔，那你老看不着，我说就是转车顿就上升级多些什么事。他爹他是美国的派驻那趟天呢，听俺张谈是一么谈，老年少一空，美国谈不提那天就个那天忙做场面改变情形，美国年少一男，坐票江南第一，三到便宜单位过去出国时谈着了，顿这趟第一季这三期建设，江南下东土边，三到边角便宜住久了团建起了。片中沟通所主参与公司积极建议了王丽华也谈到我所提拨在牛牛热了我所东三亚超级里面谈到电用全土贴不别错别将来批评女不用具热我越级什么事第六今天西伯伯了错别将来托全主播没听起协同加温泉前又不谈我所温泉前在壮同组积累该有事米利卡启明马提边州人不谈团结人不第一级人不健康级人不提制度点别错二错年盲目别错数努力性切行月
1: 第一个我奶奶出比赛将用其美丽团结也推别团可以组队来团结两名别的程度听松吧你推现在工作切不他将等为其军来书记选拔然后将其改用其美丽团结也推别团可以组队切团从中其组长刘江杰从地图松懈能力此令他其从地作用能行徐志文他徐志涛从地修于不从地图杨塔国西屯列级到我电组塔老德前年基给书习近平给美丽列屯了兄弟塔列举起于国铁广播铁琴陆中塔老德几个铁原令给七岁连接西都西地乔阳年美丽屯之也屯归为接听陆中塔提着老德接切托我就派松托当给古铁塔主体给浪子电组民心积极提醒错你为天灵塔母腿别蹦西部车数结果清晰居住起居界影响起马赛中华一人内卡在东角不吞他才会靠松老大丁色起不他那个蓝水退入仓土当地念头美丽吞之也吞下下也那么少对过西松不提从地图特动给客美丽列吞温腾安起卡中一边给用美丽吞之也吞别吞亏起别吞全部电器起居国起电配西部中间那么他从说明呢西子城给托西文那么他连空归娘娘比例他当下比喻斯隆平了这一期切过手一批
0: 第二个来过年年最别菜记得出别菜送出年让用穷等于增足表从头错年当五年的落家的专门安库电池修了它来过年多几时当直播它来过时当于了三对切不是让用穷等于提军来我用增足表部长来叫从头配合马赛杨塔别菜中来去到做我它落大几句贴节切断当给落增压车能是况且中央开家去赞助来团别，安团了六中堂，安团专门前的。习近平去登组广播车站六中堂，老大也过去过堂。杨塔别社团来去到我赞助的来团，只用能贴图把前的。我就按过也过做个把么事。平常一人对个堂，表达空别动钱。三星电别赞助的跟送各团前个别，难送难有事。
1: 这个来我奶奶去比赛，今天主管在你是过年，将单位去军来委员，然后将去军来主选拔人为也，将杨所杨塔国西屯立即到我电组塔，六大级别六中六岁绝对具体规避从头做决定时，况且绝对具体级别开始人心了，文字定十千年，可比浪涛这么大，人工昂是大，推他那么滚头举起了头囊，天外西松天平天年起就说军强气贵。别名说句起年点昂就对居住顶十七八他年天起提到过他居住特勤七八杂居点点七八他不退你这起超过他几度七八节切的杨塔为四军列级单位平常被他狂批用脚跪地动跪西送不得
0: 三毛不听见天体平常三军娘查理前期总之经过阿西肉拉他提前中干了是不是千贵难看拉过四人了这不这次修看拉过应急了年终修看我眼睛拉堂这次的建议天体平均三九年查理才年终续查
2: 你看了你平均龙庆年轻猎工平均龙庆一

0: 다양기 토니 종쿠로규 신토르크
1: 생글린게 콩도 센터부터는 랍친게 중국 공산당 5년에 롱오자타 조미 아코웨 딘지 슈치토 저지슈베 롱티 므티 레첸 고제토 중국 공산당 5년바 시 쿠엽티리
2: 투도 사비 등규기 콩자 디네타
1: 지도 덴베 편종게 분율 디나세
2: 생교로 군두 군주 생교기 파츠
1: 생규르 근대 근중 생규르키 메로
2: 다르키키 센시브디니 현종 롱팅 연천 리고 그게 롱팅키 생규르 초두리세 생규르 근대 근중 시티시
3: 생리기 샴라 모티 고제토 칼람키 규림 시부로 미자와라 진바시 쾌베 당래 규토 미미 법조망 미니 자와라 진베 칼람메 제 쾌베시 니르 쇼키
1: 서범이 아동 자매 뒤주 튜니 예배 당례 법조계 토가르 추구 제배 계이 미 시방외세 되네 법조시보 80신겐치 자매카 양자니 태외 튜규미 미국 법조 대더부 초부 장람 코모 톰보 태양 코모네 하세팔 업중어숨 예배 태다키 름티 시비 미국 법조 덤벌키 주체 구연 숨예시 미국 법조 태다도 드버타원서 루키 미롱 망부텐자 여교된 강이 남시나 칼람티 준비 당통마 미 자월 진비 임시
3: 원아 미미의 시신 토법종 망부텐자 준비된 강이 남시나 당래 름디 코르강키 주린 장유소이 미미 법종 응을 준투니 콜라 통비 사퇴 침부식시 제주부탕 미 자월 진바라 당도 최소를 진조 제구 콜라 통비 지 람타 지리직동 야탕 십주신이 여부탕 천연 서범이 시동 앞전 인신비 대규도 미 하장 영용시 제로 니동 자매 주민 직로로 콜라 통보 중급 미미 진니 답디 락제키 담가 식미바라 티니 최소당 저와 협의 담가 식시 자제 장부에 법조를 서범이 시동 개제제 주 개조당 토조 법조를 서범이 시동 개제 급주 거지 루몽오리 법조를 서범이 시동 급경 업중하지 고루 법조를 서범이 시동 주제 등주 퇴송 여바소 법조 강신 예롱 미남 중 신앙 기회바 샤다시 대개 칼롱랑 수용 뒤세 탕숑 키 체가야 생김 예바타 로리 찬용 최제 레고로 호기 셔스도 십줄에 리기 유시
1: 대가 천에 제번의 최감식 대회시 태양 검은 매골 레추 톰베 단장 셴바 청즈광 키 급디디 안정의 발토 송종 진미급부터 레민 용동 키 삼조 달 사퇴 체규 심다 제비인 시 급디디 기골 제바 탕콩 키 법조를 용털 양 미시 규지 체나 당면 미미 법조 숨주 수업계 라 레톤바 갸 당업 중의 용토 당류 제주 엽시 미자와 진바 미 송종 체규 라 두주 달 조외 켈린 톤교 양 체규 콜라 톰보니 름디 양배 름토이 게디 사공테르 름디 니 십준체 캬서 슈르웨 니가 체로 도교마세 지투 유링 예경 체급 미규 원숨 세준체웨 젠롱 티웨 체규리 원장님다 장람토 균게 메고르치키 칼체 판도 총칭게 메고르니 체급 메고르게 림바 민자오미야나 겐진키 고고왕키 메고르치 미미 법조소 카카괴부터 미국 신시샤 주투지 신년 모투 교태 미국 망보 된장한 고교 투배 개린지기유
3: 로니 슈린 초배 장남니 주부터 무소 진진 치제 망토 슈진 치부터 미국 고교기 장부량 대병한 망토 치부디 초배 장남 샤동 투배 니르경 취시 낭 통매 투수 주기 미국 자 숨동규 띵기 치부터 다자 니다라 주기 미국 자 주빈 동기 협시 미국어 코르규기 장벌 망토 침벌리 미미 법조기 각제 뉴버 대외 응원세 퇴도 침벌리 유크 망토 침벌리 퇴주 전정 토니 미국어 퇴도 도조세 토로 니딘치 유시 미양 통주 미비 토담 야보 체토 밤시나 태양 법조수 미미체 토담 체계 미바 민라 딜레도디 토담 대외 리버탄 대외 십자 체구바 전구 유시 칼람디 댄자 샤주 토벨로 니슈니 댄방 약슈시시 서구의 하사멍시지 구통부 루몽오리 다다레구키 추장 시차오당념토 소나치오 법조소 발생내룹 제발하 꾀바디 조부르대리 콜람 교류의 직제 천진 제배 추골키 카치니 제제기 로람 십제 체린 치바타 구구 체네 자람키 람드 치류타 눔답 닝바 장세 체지 눔티 양양 잡아 학과 친구 계급 타동 구구르 치기 초진 친구 도적디 계제 쉐바 소 지기 없이 파르진 레주 피베니 메코르 미베 급수 레드윈베 디체레 십시리 소죄 타 송종 뉴르수제 치바라 세르신 로몽오리 다다리 귀키 소바 응아이 사고시리 미미 법주 숨토 레주 틴다 팅 촉치기 없이
1: 시차오이 용조서묘가 12수 묵치 위티 슉체외 셉지 낙양토 교계여라 군대기 카와포유치 창할 첨부여 원장래가티 두기민 생겐지장미 테니 안주정지래가 인배 네바르토 야구두그 시사괴바티다주도 콜라톤볼 정시딘자식여바디 미미법조 창마 테제기 칠레 정실 뒤도도 20체내 직제라 다와 숨르 산에 사토도 십시 텐제 제바타 록던 직제라 니르 다신 다실 텐시 리 제바탄 다르 산에 사토도 십시 텐제 제바 록던 직제라 사고레 90 텐제 제바 제리 미미법조 총제 타 규급 머시티난키 통교메야 장람 하장대신 생워철도 대링티니 칼람내된바 망부 배준래 총회 로디시리
3: 미미법주타기 타유기 나바균총 제토팜시나 대추 저모법주니 응원체 미미법주시시 폐제지 곰답당뒤니 법주테레 균도조구총신 제로 니도자미 주주로로 저모총대디니 표기 캔딩총대기 제수중니 멍시디구균체메바라 퇴구창토당유 대균도니 미망 공도 그루월의 종아디 타고르기 상탕 총대시 망초 취직학잠치 매고로 뒤지기 7교육 그고 니리신 채로 진주입시 제로 니동자민 유시장을 진드 중립의 최주진이 매고로 팅 제이 구제 직등 처무 법수수 대부로 조신 장남대진 하산의 시중 기념토 구디당와 규 로추구 예신 쿠세메르 내배 매고로 법수 대래 주버수의 양자 통마라 잡시 퇴티내송 매고로 종치바 통양 대낭 뒤미도배 조배티 조치입시
1: 원체 쿠시민 내배 콜라톤부 미미 법조태 타자 사드 총대 총호타 치조 뒤뒤 제배 제타 살바시도 교류 미미 법조 거시라 미여법표 거시라 타도 모자르키 균도 신식 총화디 점링 장람키 서법 토슈기 법조디 당라 법조수 유고와 망부식 칭아 천디엠 빠르야 용규 이왕국부타 미미 법조기 전종 대표도 용계 유고외 샘난키 가토그 유 착진시도 교류엽시 미미 법조 체리탄 튠병아 주규 제번에 미디에티 계좌 매발 리네 댄송 집에 발탄 티네 미미타 미유 와키 더뷔 윤도팔 로니슈링 레와동키 람다 디투 제베 퍼조 테다키 안조 덴장아 치르규 투발 튠긴조와타 강정 사도타 미게 산에카 와키 파다 산미제바 통도 당원마세 벼기 뷰체 토에 피게라 균체 메발 순슈 양내유
3: 세나게 공도 센터바디니 고주토 칼람키 규림시부로 미자와라 진바시 쾌베 당래 규토 미미 법조망 미니 자와라 진비 칼람미 제프티시 텐디 성주로 군대 군중리 진키 주린조의 지라 제비 낭센티 순잠 다가차기
2: 성교 가르소 세웨 탕세기 걸고
1: 양타 세주 대외 양양기 디코
2: 망수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여자
1: 초외 염주를 면배 군세기 도라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변조 롱친 연천 리고 표외 롱진기 성교 초두의 리체
1: 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中西部电视三九滚对滚 Singalinge talu rangge ki zhe suo ning bu sa ba jie wa jia biu ka sun bie meng yu guo tong jiu zhu jian ni shi zhe yang ge du. Xi zhen nang dian bian jiu la nian wo zhe neng ge.
3: Ni jia de ge ge pi jiu ru lin qi nuo si bu tan yang tu. San ni le talu tu yun qi jin wei mi se ke bin qi zhe suo ning bu sa ba jie wa jia biu ki ka sun bie meng yu guo tong jiu zhu jian ni shi zhe yang ge du. Talu chen du ge ge Pijur Ulinki, Norsi Puso de Tintanyamto, Tuyun Chi Jingwe, Mise Kebinki, Zesoni Basabar Jewar, Yabjur Chibi, Mu Tujitara, Ka Guni, Champi Chiyuji. Tinta Tugwezi Nishi Nimpara, Zesoni Basabar Jiwe, Chizung Mumboro, or Tongjuru, Chichikam Simata, Kazaman Wilki, Duzeti, Jeluniton Nishi Zenga Lu, Chik Duru, Dun Duru Jene. Jik duru ju duru sum para toru qin yub shi. Zeso ningba sabar jiwe ziju ji gui ji wo, jangdo rinu zi ju ji mingwe bie dup shu, yung nyur ngun shing. Talio jinda tangbo ni ngabe para jie zhang yin ki cimbe, nu ju tong jing ki kim ju lok che zi zong che zi, ya jia sum ju li gewa tang. Nu sara lang goro chom re zi zong che zi, dawa ni du mara ya jia chuk ju li gewa. Talo kasab ki kyab kong nang ju bie, Ringnu Miki so Dokcho Kun Chokbe, Ringnu Dikche Sizong Chetet, Tusong Pale, Dabjik Tansam Parikyupsi. Deu Dizin Ki Sane Kileke, Telu Tangzin, Lukdun Chibar Motu, Zudun Tang, Kasama Mu Tonyum Nak Juba, Sipje Dinbib Tang, Mu Dudang Tendin Tang, Nuchi Yongar Chiba, Kodi Shiburu, Domsu Totam Shunu Gabache Chene, Dungyang Ki, Mangu Piju Dongwe, Pente Chiru Dongju Yupsi. Rangaki, Tendi Kajila Gigi, Namshi Zazuki, Chakatosha, Sibjanadu, Sunam Tigilani, Yeso, Mudunushi.
1: Sunday Tigit to Zuji Nishushini, the Minamshi Zanzuki, Renewa, Dongu Sodun Hangi, Yanshita, Dongu Namshi, Sungar Namshi, Riji Kajin, Shujan Minla, Dunju Be, Gigi, Namshi Zanzuki, Chakate, Kongi, Namshi Mudata, Sungar Namshi Chasha, Tishin, Namshi Levujela, Pujung, Liki Pure, Saint Duchebri. Rangeki Lungjin Namshi Sungar Chashaki, Mungshi Dinkan Tan, Saji Yimbe, Shujian Minki, Lungjin, Dajian Tangbu, Namshi, Dajia Korgang Tang, Lungjin, Dajian Yibe Gumi Namshi, Dajia Sungar, Shipsu Pendon Chibar Gundi Dangwe, Rangela Namshi Sungar Mebane Yube Parki, Lugu Rangshin Gitseke Chung Yubshi, Chokbe Nitidi Namshi Sungar Kajik Jube Gangze. Lagze Gagdu Chene, Lungjin, Namshi Sungar Tingi, Namshi Wunda Donga Tan, Namshi Gundo La Kate Joba, Nuzong Wongwa Tan Yungdong, Ramdi Chiba Jiki, Chitap Kijin Shiku Yuwa Gundi Tangri, Yeji, Namshi Zanzuki, Chagani, Kola Shibu, Namshi Leriki, Tenyan Toshuki, Chagashi Yimbe, Namshi Leriki, Nobir Chaga Shi Jugi, Chagati, Lodar Tingri Dene, Kola Shibu, Namshi Tan, Chuje, Se Kole, Mongkam Tenri Jie. Kyokunso Pujunki, Liki Bungela, Chakaduki Yupri, Shujian Mini, Siji Tenyan Tetongan, Dungu, Tenri Kajin, Shibutirisha. Singlinki, Jinda Tangbunyanga Bepa, Rangi, Gimuze, Tumra Kuru, Dempu Chungsha, Shibjan Nangtun, Benjo Lanyan Mudunangri.
3: Dungu Mimang Muganki, Chapta Chebe, Tangsi Sashu Lingwen Barsina, Talusin to Rangi, Gimuze, Tumra Kuru, Dempu Chungsin, Talusin the Tangbunyanga Bepa. Tomje, Punzin, Rimzi Kemna, Gort Hong Churu, Jeton Sumja Nishu Zogutan, Tedo, Gedon, Timbi Chebutan, Gedi, the Hijibu, Mukan Warki, Punzin, Tomrada, Sartu Shukibji. Jinangabara Rangeki, Sichunki, Punzin, Ki, Mangu, Doji, Kizan Gort Hong Churu, Chiri Nidon, Nija Sumju, Songat Hazam, Sympathy, Tusongbele, Gort Hong Churu, Nidon Sumja Shibutan, Tedo Gedon Yong to Simitan, Keleki, Punzin, Ki, Mangu, Doji, Kizan Gort Hong Churu, Jeton Chuja, Jejutan. Tezo Shidong Sympathy, Tusongbele Gorton, Jurujatan, Jeju Kazumtan, Tezo Gordon, Paryupsi. Palojin the Nabet and Jupara, Punzin Tumre, Junior Hajan Gorton, Juru, Chi, Nijetumi Nitan, Tezo Chodon Sindu. Tomje Punzini, Jeji Dixi, Yenang Tujambe, Mima, Shogor Chi, Jingunzi, Punzin Si Nising, Tini Rangeki Punzin Tumre, Goyi Guidi Dongwe, Chetup Kitin Sidila, Mima Shogor, Jeju Mangu Duti, Tablam Jaji Tongatan, Mima Shogor, Jeji Tinla. 规定动位，拉着前进时间不行。

0: 세계의 망년 마감 순진기 자글람 통만의 큐 주변 미팅 동주로 직 학점 예리 제도. 지금은 대구 기능 등 시대 비기란의 이제서 모르는 역시.
1: 자글람 대전기 동지계배 정시 레몬발 진도 초배 체니시 뒤님 파랑계계 망년 마감 순진 자글람 통마디 항타이 뉴주 자글람네 rimji kimna driba meeting thongjur ji khak jam kien den chepri chizo gi ma je mangwe dang we jaglam pe tyo nam jan thongma kha ge gi nang se sik yin be ngwe ne hang thai nyu ju jaglam ki ji ring che ji li ni ge tu ju ri ru than cha gu sin sin chu ju ri nyu che ji li sum jang ge chu chu gu che ba tha zhi jiang hang zhou shao xing tai zhou jie san ne sum ji du che yu shi jie ming ye dong ni ni le dao tang be che ge ni ngwe so xia

0: 아고로 촘제 인생 팅직탕 십시리 팅직 퇴감키 럼룩제 문주르 총화규 내기 퇴제탕 표룸 벌써 사내기 캔딩키레 주 제수 차주 이왕 공내 치조 총등키 퇴례 초보식 락상 차유지 검답지 마라 가구탕 대와 레디 퇴례제 송도 제외 고이 나바 무퇴리디 제주 총등키 답디진기 주제 균디 토로 동주인 시시도 내리게 랑촌기 롱천인지 기망배 십수 치고 겁니바 고소샤 십재난 등 쇠남디기라네 이제서 언제는시
1: 예자 롱천인진기 탄잠 댄도동 단년 토배 망변 십수 주배 최근 조 랑촌기 롱천인진 기망배 십수 다외 최고 겁니바 시즈 총계 토배 고초바 탄정 용기 총계 탄서고 등기 투지도 망변 십수 최고 배우시 고조 제거 조년지 초기 산내사도토 망변 십수 세토 용자 최고 타 망조라 르브세 유감타 저도 추고 제바마세 시주티자타 디제냠소 레고톰니 체유기 서지조네 산내사도토 샴디슈 바망조기 그수 첨부토비 없이 민가르 정용기 롱진 타닌진 단년기 척도 민볼케 제자주고주 고고차 추시 타자주고주 고고차 듄듄 소소심바타 미리게게 롱진네제 유수 체제 로르 추즈 치지 나동 학잠 타닌진네제 로르 유수 체제 추즈 련동 숨게 생유 정용소 그유 년팅원소 준겐 퇴장 티니슈타 切东加塔, 铁东松嘎军天, 铁藏体, 主主人也行行, 总去塔重叠顿就停止了天东, 龙天年轻全用了QBFC。
0: 记得准备七千年, 龙天对话撒不定这些顿就留下, 西镇两顿,孙南地基拉尼, 也走,温州领事。
1: 초배 龙天对岸的人接单民变冷不协不谈强单期年样时刘孔王艺术也有不谈龙天对岸的人能对你错别将来的命来变形却忙不团的将来准备各自谈美国南极登局米勒松期卡拉姆的将别这些杀对健康松军所我在七月穷人领域来在地南将来中间 蒙米给这塔米利卡给盲错所孙杨推别明年宋年三星切不提组中不错刚一塔年干米进不塔给森米巴利给表演应动蒙巴马塞米利卡给米芒给森秀及这塔片尊让人切别出一点别南巴扬村巴切年米利通知金山吉达这些别哈三岁米给这森家蒙巴切月 내在南沙土龙这塔永久出借给扎索永远给扎路月别 내前新疆南了永远了列不得不难忘是今年热度新疆人家参加六个平地平均龙天年天两万票给龙天街三九关都关中西北列在那车车西北南天恰上年终学出平地列在那中间建国蒙街不拉坦西北前归南街你们自认拉坦普山这么多拉年热

0: 가져라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우니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지지
5: 디카르니 헤니 대정 롱치 년치 예궁 백개 롱치이
6: 대종
7: 롱치
6: 년치
7: 리홍 대개 롱치이
6: 세제 남세 주민

0: 생 남초 공감사 단남부츠 생구축배 리젠티니 변조 롱틴 년틀리쿠 벽에 롱틴 기 천재 낭세 주미시배 리젠티지 나 리젠조 좀 슈켄 노조미
1: 나 리젠조 좀 슈켄 뜻게비
0: 난제 리젠디 롱틴 기군요 FM 지글야고 지차초타 변조 롱틴 롱예 청지 디신 락도 카바기 토키 추리진디디 지게도 조펑 윤기 토니 투직도 세나 토유
1: 만주 레젠티 리스다와탄 학배 쇼배 추주 구다 까망아네 주배 바르던 거 유부탄 치주 추주 듄나 까망아네 개배 파 갸르동 슈규 인베 생겐겐네 뒤도도 세능규 저와시고
0: 생겐 남서 디링기 천재 낭세 주미 시베 리젠디나 최진 군두타 천재 검주제기 낭스 리젠카 니구지 슈베 남생겐네 낭스 리젠카 림베 제세나 유슈
1: 생겐 나부초 모리야 나부초 최진 군두 시베 낭스 리젠티 세나로
2: Ketin Gundu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니
1: 아지 아메 넘기네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 나지에 지금도 걔나리아 닥다이야 던도 개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다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걔랑 인기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미 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네래 다 세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T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e Mune Kuluman, who she died you job.
2: Mune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o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i.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ergio Tom Webata. 여럽 수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기란즈 신송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란조 클래시 못 뜸나 다그럽스이샤 먼저 디게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두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죄송해 신부시도
0: 촐라 마담체 양치소아 레세발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氏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三日出来没当我谈，三日给车点谈，点在了拖南去吧，学堂去路了，一日给孔氏家不接南国。

0: 자저 사브시 케네 장외 남라 시드 시급 날 중요매에 차나시 영시
1: 난치 뒤럽사비에 그 코디에 리엔싱에 체리 권주의 치드 시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랑도카와 송갈 미디 지겐 부조 남탕 주스
1: 前阶梯迷人与记错的特点修听题名都是有看着习一样简特面的习题

제로 책동 구지 숨소니로 공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리그기 리기 뷰제 십제 체린 차고 봐 삼바시 년대 공기 뒤윤 다르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대 제네 공기 사도 통과 초대 리그 뒤 리기 설업 디동 당신 사도 튜베 뒤전인 판뒤 중에 뷰제래

0: 아무나 쇼고제 도즈 창모 조토브레
1: 어 조토브리 코나즈 저디게 주야체도 레다님 숨닥다 제브리
0: 아자루야라 키라게 컨저스켄죠
1: 랭게 팅기스야 그 어글루라콘 네바라 로연시 갑디디 콩초베 장람기 쿠리오 제십지리
0: 알레 따치디 네보라 바워리샤
1: 갑디디 쿠니레 쿤진케 최초니 타마디 초쿠루도 잡시 네바라게 그디이니 장람기 체도 미마 불스 소류던 체비송

0: 알아줘. 엄마 초원 아니시기. 오세 고주 도엽자. 아, 아저씨 나 그때 저래.
1: 주상한 씨 나 먹이다. 미배, 미배. 저는 나 왕주인배. 나 아직 보고 제조지기.
2: 창문 루머야. 나 메고 군침을 루여이. 깬치야 봐 그주도. 딱지에 바스 화이.
1: 니무 죽니? 바스, 바스 때문에 나 요리.
3: 템 가서 나 치러. 고장 준비 나래야. 당대 군침 보고 제조지기. 강교 제시 치러.
2: 美国人民的这些谈到我们当国家准备那样有肉俺们就是这些你给我们这些话去国家准备当着这些谈到中他不给俺们这是也俺天使的国家对象你那年个项目没多俺们这么家我来了这东西不错不错怕死的俺也是大肉俺你毕竟写和面卡给于许别不知在哪个面不赢俺这大就肉你也公说刚爱托的记你也和你一起下 不如留那给那么多俺们就是吃不到过你要没多三十天假装我来拖着米这都俺叫的也不会给米的你个什么要的你个孩子有年索你学不来成个的这给这种的过给面具应龙是当前土司前面前子查过他过同多秋过大而就咱们是过度这么谈到那么三天站那年面具我在的你们有一百米如如随时的来死这些
4: 요번에 비교지 코트 챔피언 나 보여줘
2: 콘조 파스테로 라가마가로

0: 계속 계속 범어샤 범어샤 마모 얘 다음 주에
1: 도체나 상무 도체나
2: 부디 남람게 남비 착다자시 사디 딩라 테소 사디 냠람이 인라 쪼차베시라 요리 급디디 코나 체체 세소리아 숨겨 남시 타진한테 체소 사업실이야 숨겨 체비 체소 근처 지니 랑가 디가리아 숨겨 도고시
3: 아자루야 아자랑게 셰브 타그란리 디웨가 테르돈치디 칼람디 윈조먼도 미럽네 미럽기 숨겨데 나와요뉴메
4: 아지 미미디 딘제총라 마랑 칼람기 노브리
0: 也给用给萨吉卡斯卡的面具去把准备但一年可不托在托布的这月边萨推米国托了自所萨布吉苏瓦切布的听他不言左边加拉米萨推拉米的下东土马斯萨推米日瓦亚松江南土国的罗你学过了朗嘎迪你个西拉要的你最初基本这土地面具是他卡巴杰土的他在美国下东中藏克拉米的米马基自所巨拉米的恰的要的托切纳
1: 토체나 네 칼람다 샘산쟁기미 토체나 슈기 제리야 네 부구치제 메고르데 양스 대기 네 그진디 뒤 남양 지스기 말이
2: 러니 시링라 칼람디토 두기 덴베네 좀 망불하고리 미카지게 샘제리아 승겹체 미카지게 세소리아 승겹체 야 미카지게 강충수 저와주제 메시지 송겹치고지
3: 다그란리 탄도 나저 마통세 사제야 미망부지게 칼람데 송겹나제 슈여리
5: 너무서 땀산지 슈예유 머무니가 대단 충수 차로 난 얘기 미상마야 토세나 슈예이
6: 빵아치라스노치웨 아무디러 뜬아치기이라
7: 没活出去用汤身上前给你藏马丁啊青衣看浪头给厕所天车松脚前不得通的生归是拉铁球大个扎别出去点不啦每日天地前不拉我去去去啊没错对我大门对平年大个扎别忙了你也得碰不准备测试节那不灵给我做江配吧可是修行大了
8: 阿家路阳，罗个对的，明里呀，龙米里老陈是年纪的，一个人过下下。我呢，这东古边我不是还接了金脚米，你东家米煮米鸡肉，没半年多，龙米里干了，将他们所有米，你东家米煮米出了到我出吧，将他们下东吃个那么的，你刚别干多啥子，我的那看嘛车上车开去。
2: 来自美国塘沽山东永华，你马同亚弟，你妹子姐姨罗胖七旬，他是你美国大最真都逮不到就，他到美国拿了，出国地摊俺逮不到就，逮住通队，啷个的你说别人做这水不的，这下生病。你办那款，弄个这个吃了十年几日，况且，可不得对前年又不可走一年。
3: 可那次恰你了呀，天姐，怎么领地头？可不偷学给普拉姆准备的送给。阿家路遥了，俺做欧古城来了，卡着钱的家园呢。
2: 大大人，刚就挨接了。美国龙美日普拉姆来日，俺在美国住仓住住水节，欧古城来哒，连么用力啊，可都学那肯着多。让铁东拒绝，可那做，听闻过来个三三七的，谈得肯着恰有面面是点头。
3: 能不错，三军哎。
2: 刚就挨接了，俺做龙美里普拉姆的里里送给。俺做特里呢，钞票加俺们给足准吧，快点去学的。主任那不错，平教授龙美里普拉姆的。爹呀，家中为了托财米，协同过去准备俺月。爹你怎么托？可不托学给普拉姆去的。可弟弟把我忙过去，将俺爹切到，让做绿豆那不是。他能俺做上面。
9: 六万一送给他呢，可拿走，快点收了。
2: 那不成了，他让谁拿的？俺就谈的，他那句恰你的电子随便啷个地方的个性语，他去年代日系，日落出战，啷个地方的电力昂，越多过的。

0: 라연 치슬랑은 저 초인기 디부터라 치리앙 당고구 비겐 주민이야 토텐라 스티브 콜라야 토체나 슈난 마르베
1: 지나
0: 提醒能按出现着学习姑娘起不堂用户按脸我出脸我随便生着提醒能世界平安起不堂打针随便生着从此里行堂好久不见随便生着蒙他几个人呢小微春能跟爹参着孤僻下他在那修音了老虫能错开西起然给那里在那里呀修南国光明能那这里前起贴着个班长连过给估计出给金啊顿顿顾堂出给松啊你出出出给你顾连过安安堂出给你给出顿顿音俺那这里前底 那邱英给地不在于卫视家在于卫视东大快不地干了呀铁东堂既然给那铁嘎先生那七个月了他话都以那老头开拍起年纪啊朱峰云西北套了以内了铁嘎呀先生那七个月马上以那个呢就以那孟西以那年纪以那个呢做哦龙春期洛洛卡三个年呢铁嘎呀先七个月了

0: 연지라
1: 너
0: 더트링케스는 연지라도 가바기 체진이네 자 총숑다 간이분치 최대야 링방식이 지시디 투교기 거지도 안
1: 제시 투교 유배 마체 등도 중교열다
0: 다자
1: 제일 다 로지기 투교디 자자공 아니 단 잡으시바 다 단대 찰세비나 투교기 취지 가장티니 용자 체유부지 세용디 이 김장 카지나 오늘 거제 킹여시 양 김장 카지나 심도게 킹여시 그런 게 첸티지도 왜
0: 제일 다 제장 로다기 믹세기 투주 팀제지 샤용 유도 삼바 탈롱월리에 차차비기는 어느 수에디 젠디나 로야 임비기는 로드치 모야 튕킹히 부주탄 김다리아 다 로친키 담가 컨제치 구민타 치기 지찰구 컨제치 구민타당 신비 로판 충웨 김다타 부조리기나 이수게 카뮤카지 순도 침부충스
1: 타장시 전에 티링기 김장롭스난 채나랑은 치 군주님버 겐포질라 제도된지 휴지에 가지 김다타 부조치 제외 추베 마원了呀 다 컨제치 카쇼 구미 테그낭 텐치 치디시 은한스냠지 세나

0: 토고 집에 규림 나로리아 럽적 컨데스 담고 유메 칠레 컨데지 담고 유메 양 럽적 침메 나로리아 괴베 제 부주츠 초아디 컨데시 고주 유메지 람데 나로 쇼인라 대외 양 당은 주 정제 여고 퇴메베 부주츠 응은의 시비는 코나 초야 달로 밤 침부 총요르 발 네 김다수 이네시 다 디급리아 김다 정리게 심수도 비네미도 양 김다게 부주리아 티든 컨제 나고 유메 딘데지기 람데 나로 쇼인라
1: 레세든 지도라 다 단대문에 노다르시 다와 초부다 듬비 토네 차샤소나 김다이나 다 부추다 참로기 다 토나시부치 샤야 다와든 디슬레브바 난다 덴지로가라게 덴지 순두즘바 아심나로 오네 다 김다다 부추소 슈야 이따 삼노도 마구치 코기 마레다 오네 순두 쳔부두 그래서나다 아주 부추 납자 뒤주 증구디스 침베지리아 제부디 근제 토비메 디문에 제비나 개신부를 위해서 하장 개신부를 봐. 또 이내래 이끄디나로 슈베질이야. 가장 하장 토보단지 김장 배뜨듯이들이 제 슈나니 망고지 용고지. 이내래 양 로판치지 또 숨어 좁지 슈야 근제 김장 망고 중요로 봐. 이내래 근제 이내면에 니에 딘제 승비 김다 참물로게 부주주다 납주 고주비네 제때 드린기 투주대 차시아비네로 봐. 다 납자 컴퓨터 담고 빼면에 지지. 담에 죽지 딜레니부도 알레 부주주 딥도 다 Kyöp dikurumune dhirdirida adamune kunzoya Bambarishtab jihune chambura chigwaya di kachan kaya chambura isangbi Yikyog chukze yago top yunirwaal Mune di lelhabu jie marwaa Uchukale lotomna dige gebe jilirwaal Chesan di mune lelhabu marila Kaji tanda yikyog yago shubutinri danam Shasjiji kimda kaji Puchuk duyunu marwa gebloolo yaya Tuksin mojom di nanyi duwa
0: Diyan kunze yinal
1: 진짜 좋은 동화다 단다 먼저 연결된 진짜 좋은 소 이제 야구 단샤스 부고 등에 안 남주 전화된 버스 된 버스 이제 봐 다 이내 개로 때 그랬으나 독서 뭐 좀 되는 게 그랬으나 디지네 안에 부르다 카체베 뒤쯤 들리소스 이제 소녀 도와다 내가 망치 밤에 칠 때 연결 내 임비는 그냥 김다수 보다 내 칠랍 치모 두드서 봐 어쩌다 카체베 쓰지야 어쩌다 이야 단 더니 지심시어 말에 시비야 뒤쯤 들리 미루 쓰지야 안 되나 얘도 먼저 시제 쇼나 얘도 가봐라 너 이제 제중아 너 이제 시리샤 다 문에
0: 된수강레를 하지 말도 왔다. 저와 된수 참물로 또 얘는 기교 야구마다 바차샤 윤을 봐. 안 돼야 양 아래 섬준 데 선비 오늘 김다수다 아니 변제 참물로 부르디 제도다 두세 모조 제다 직 중요지 봐 모수다 긍지 토네. 슈마신베 다 교나 덴베 덴제 중요지 또 얘네 랭은 줄람상 광부 추 부르리아 시회다 하장 개심부셔 선비 디급리아 은수 약주 주는 군조야 오늘 잠지 투구 대회 거를 서부시나 우선비 깔래 개월이 좋아라.
1: 네. 파게바 차샤스네레 남상 안주이다 가장 계지 치르스메 남주디 수수수 냠마비수 치는 주시딩 동안 원지 지용도 최선 역시쇼는 김다츠 딘토리아 다가라니야 가장 딜제 가면 소야디데 뇽르타나네 야고요리스 비르바 투주담베 타메 죽제디 된사브르바 역시쇼는 문에 안주 김다링게 딘제 만나로나 쇼잉아레 비구쇼야 그래서는 다 디링게 투주 장제디 탑교브르스담베 겐기 안디 베트메스 치셰리아 다나제 부투르기 자와신다 좀야 토리아 딘만비다 데다나제 님도 매 마소로나 쇼야이 그래서 단다 부추츠 미스
2: 게블레 게규망 요르바
1: 근데 지산 딘제 손자 딘나로리아 응주 군조야다 겐데 그네 총유메 응주 꿀레드 그지 뛰어요리 아 규겐데 야오지 체나 부추리아 님도 빠야기 딘제 미신 디밍기 심자야 담여든제 손제 부추 디네 체제야 고자모 투베 소딘제 순나니 심리아 강에 체소나 미수이네레 내가 망고지리아 제야 근데 소레데 심슈디 차베 겐기 메송문에 철아줘야 년가 열발
0: 내질
1: 이제 예연 망고시 도가 같이 딘저도에 보고 있겠지 인직 통수는 메시지 콜 주제 딘저송무도 따라 그만 로진이 지내라 아니마 도교 야고 다음에 와 란다수 요마다 손데 보고 있겠지겐 기센 참 메수도 알
0: 주자 이제 세야디 직 담배 주고 아니 장제 토요리라 마이 튼시브지 와라 아니 장제 마부스야디 수인내래 소소 야마부지 건데 요마지 당은 주지 이제 단체제 장제 마부인베 부주지군의 쉼나 배전 망부나요리 좋아라
1: 지금
0: 도교스 뜻은 부추 망부 지난 거리 이내래 지부 대제 럽중치 주수 폭상 기치도 배전 망부나요리 봐라 다 장제의 직 토요인 뜻은 봐 다 익제 러면도 수도 오 지금 오늘 사루베스 쪽에 전화 딘제 용구를 봐라 부추를
1: 디나노네 부족하지 마체

0: Yanamen Tagena Lone, Lopte Dinjeci Monanda, Dikitone, Renshung Chihuas. What Dinje Lopte do Oti, Injiminji Tepsi Stange, Sina, Kimdaga Sina, Putul Chitajunanda. Si, Dakonzo, Combatango Conjes Bogu, you may. Dinan, Lapchiminalia, Lesson, a Ranga Conjes Chicho, you may, into Cassep Chidua.
1: Yes.
0: One teacher, Dawny, the Pichu, two stunning our racing me.
1: The Sigla, the Galaga, one day, three Dawny, Nalote, Lamdu Yosrana, Sungil. Lobtungi, ye good got a chop, Susulo, the Pobata, Sus de Muebe, Lobtimoya, Dry Yuba, Dinas you could do Zamba, Kim Dagi in the letter, Dawn the Jan, yes, Lulu, you are, Jankale Castle as Sungurwal, Dawn was soon on a zoom, yes, Gunguri, in the Mount, the Tuegan Kagan chasing into Zamba, Dawny, Nalote, in the Galaga, Trujic, Chaku Kanjiji, Chiro Yumedwal, Tuegan, and Susu de Muda, Yan Susu Jangung and Susu Chetube, Chawadin Jiji, the Yazanguriz, so number one. 我那日子了，当然是米线拿落了呀，米车站落了呀，当用七岁的你们几个就算你学习的了，米车站落了。到底卡几个你们几个拿落了呀？那个忙不起活的，卡几个呀？那是他前途嘛的。他就算你学习的当用也不那的，没事是别去单单忙这个呀，米线被卡几个呀？我只就是忙个买着什么生意，瞧我盯着最能个动啊。到底这样就怎么个呢？就这六十七毛呀，给不得啊，对于能行的，给他做了呀，加加吧，要嘛的吧。那第一个不要我呢？
0: 不过叔叔给人过大就算你学习给吃过的呀端起去毛巾叔叔人家的看着就这么做我那叔叔老爸呀心态不定这些这些什么啥的都当然是他的就算你学习的来他每次吃过那路了呀有有是吧其实我最最的吃过去去多年没见面那没得没事差不多啊
1: 学习啥
0: 的学习的他看去这每次的看去是这些都是爹爹啊恰恰说那我那会儿他们爹呀这不去给嘛托不定这些啊
1: 学习啥
0: 但是当年当然是吃过姐姐老子吃不进那路了呀恐怖别说呢也是恐怖不要的嘞爹有的生病现在当然就不管过去老看见当年路人当过呢姐姐他老中年的个来猜谜给没有了吧但是呢没他啥嘞老松吞进老松的个来学习给别公司的穷不是吧那你穷别接了呀当年的很多姐姐你也是给对子吧地不如的退嘛特别说吃 都懂金大卡姐，真正松动啊！现在金大卡姐人个子说那个咸鱼的，别急。他通金的个来看书的，他拿着签名给我读书，那家人休息些，姐姐你老是读的是啥的？嗯，你说你们读个？
1: 读是。
0: 俺这说姐，不过是他的马扎老着急的吧，就给他来药的嘞。看就是嘛，他听我那讲了，看就送不到，听到送不的，这阿三姐拿着签名，那老恐怖读书不要当，大家好不当呀，休息些，姐姐，老不中其他别的那么久久些，他都改个托那学。 那糖平是送的，我糖平，嗯，我顶这个拿不是顶这，老是别的活儿糖平让吃些，那老是接的呀，嗯，两个老年送怎么拿不起？你刚不懂别说吃的这，俺我用不懂啊。
1: 学生，
0: 就算顶这生病，到我你大概那路呢，确实就有病的吧？他那边他爸都念他的，我就学会吃的顶这，给大家试一下，不住来我做么给不吃呀？得了特别大难过的是吧？你咱不住怎样？估计俺们两个刚才呢，看那个送过都，老送过来给他吃，今年是啥了？给送过都呀？
1: 他就给现在现在有了吧？是是。
0: 你得来给大家我呢，他就预备团的，也是想的吃点点这些新鲜的，他就能要我多生病。第三杯接了呀，俺老是前面那路了呀，过多水分呢，可是喝过多了，老烫过的呀，刚来可是给不了，老你不得跟着着了，送不得跟着着了，俺老是不是团的，搞着热天，你是真的来救命是吃我了吧？
1: 嗯。
0: 先看看还没过呢，他老愿意啊，什么的，老烫过后呢，俺老不晓得把团那买吃不吃，没都是好的点，能吃，搁上团那买不熟吃，老是前面那有的嘞，他妈他。 他啥嘞？搁上的两个了，嗯，老唐古的马路泥巴子，你不能送吧？老西北的来的米干个卤煮的，一些搁上干个卤的，吃啥？那你？来点就对了。来点，老西北的搁来，当然总不能的，芒果吃过又不吃。嗯，但这刚也成全我，这不芒果用不多啊，那不前面那里的。
1: 是的。
0: 其实老唐古后呢，他在吃过，然后又被吞了吧？吃过的可能过足了是呢，他给你也收那些的，他在工商到我你的呢，吃过其他的，但没是顶不了。
1: 那点呢？姐姐拿不出前面那路了呀，最差别接了呀。但别那个人得生病就完那路了呀。老唐哥得来差别接了呀，俺让给起来，让给起来，他端接了吧？嗯，起来让给开始打没有嘞？之前那个人起来我呢，叔叔改变拿不起来，有给这是吧？那起来有弄我那个人给钱都用过了吧？是。叔叔改变起来也不算账。到底来要学姐姐，但看起刚才他端接，起来叔叔马上得满足感没得着，穷月饼呢？俺得呀，多肉给上面买不起是吧？俺经济经济的马心钱，我吐，俺马心钱我吐是些，一再的来买不买不单，俺老中钱上面买不起的吃肉了。
0: chesan dikelo ya lo thangu de range gabe in range chiwo re kisi gabe membe labrichi na chu yuba cha sha sun le range de ya duru sa de sem na ki de sha jer ba de le ya duru che che zu ba ma ta sa le ize de lem su ta mi ma zo lu chung lu jin da che lo de chem che ne chik mu mem ka res na lu chem na le sun rang yi ze ka chan di chu ju ne le na ane ta de de su wa ma le teng de mang gu che de sun de liu shi fan wan si san de wa de lu chem na mu ne ta ge ta yi ne di le ko ra chesan di bo ru le ya chu ju ta ma le 다망체 연구 유비체라 독체는 년년서 지기 승동 아부까지 아 독주 탐부터 낭다민도 산데 도들이 따이네 마체는 각 제차브라
1: 그래
0: 이제 인비나 독주 탐부터 줄린 체브리 다 디멘베 투주 디나노리아 약슈슈노 로 탐고 혼네 기란게 기란게 가베 저와지르 주인베는 조야자야 손데 다 낙제자야 망고 여러 랍 쳔미나노리아 치고 망고 비워라 지나노 조예체다 도도 인지자야 손데 마잔게이 망고 여러 봐
1: 그래
0: 랍 쳔미나 오네 수수이드 봐 자비네 기게 망고 여러 봐 이제 장야다 더돈 아니 라기디에 다수수 칠레가 라기 임베마체 더돈 라기 심베든 저 그제 망 라수네레 주말 내내 간리야 레드스마 라기든 저 팬 친구 토고도와
1: 레질
0: 제장 아주 로 당분에 제 수수 찰고 마셰비는 로시나로레 오늘 전에 부다바다 전에 보지 임바 차샤서 너무네 마사시시 지야요로 봐 다 이내레 아주도 봐 거들이 안 되도가 달랍도 치면 내 차베지 카지 달랍잖아로레야 진짜 도스도와 이제 당람데 랍자데레 디조로 사와지스네 미수수 롭초가 랍진데 날레샤스니인데 이제 당람데 야 출레 딘제 도스노 아니 이제 주고 담베 미시신다 간 캠베 수치 대디니 딘제 딘제 야 뇽셰 인기르와 야 닝가 심부르 차브르와
1: 너제
0: 또 데모슈와 카미르 체스 카레스니 케세니 수딘제 체비노네 로 방고 싶지르와 딘제 투교 가찬데 칼레 그제 겨요르스와 몬제니 수딘제 도
1: 노스글라다 글라게 오네 카메 딘제 소네도 스마가니 스템고 심부스라 티브기 토제나 슈기인데 케세 탄데 롱친 듄이야 셈불 헨게게 글라게 쳔구디 세나 유비나 오네 두편 쓰스르샤 승기라 당은조 김다기 수부주 차장로리아 이치시라는 그러발 랍치미나로리아 최치지 김달링게게야 부주솔리아 지 두균 까메슈조 테네민도 얼롭스티도 남베 까블리아야 김다게 토사 망부지 시고야르샤 나즈 김다 망부지게 정이기 부주 랍치모야 최두 삼바 지네니 가소르발 니네니 부주리아 이치지에 타이나 소스랑게 타제 아스 부주리아 이치 망부시는 두 삼바 부주얀 비게 쿠르 사브지리아 레드 아니야 예율이야 루프투 망부치다 체그리 코나츠 지도 지역이 지조의 인내에 만자지 체그리 디간리야 김단남부츠야 부주 루 루레나로네 르브능 시멤체 예앙안 쪽이 김산 로수디 모투 되단남부군도 부주리아다 토야스메네레 세바토네레 진구나야다 돈조 하장기 계침부터 동안 다한데 권리결하게 손베네 주딘제 있는 안주 김다게 키도 가부 말이지 말 지단 키도 가부 말이지 다 김다게 부주리아 이치 거리 제라 티웨이 강 쳔괴디 참마체바 난고도와
0: 제라 다든조 만나빈르바다 팅상 쳔팅기 지조손자 부주수다 람노티제 아야 롭조 멘베 남인 신다쇼야 닝가 쳔부 요라
1: 나레
0: 난 지자 어디다 쳔괴슈에 케쳔부르샤 모든 지조라다 두돈 쳔괴슈에 지도데 케쳔부르샤 승비 단데 두교가자니게 된지도 좀 납지 쳔모야 조야 토고역 두주들레 말레
1: 다잔
0: 디토롱네 쳔은 안난 수테 롱친 규제 김달링게리아 람드 나니 주네 야고 요르바
1: 나레
0: 때네 드그스든 아주 십주 용구마라 칠레게 나는 야고르바 시상에 대해 청구 수야 주라 탄데 내주 딘제 용구동아 토고 넌데 좀 봐 고고 티브 수르 토고 노나지 로시 닥다 디나르레야 좀 제제 대 타마데 그랬으나 나 기든 수가 하고 주고 지조 가는야 케말레야 라브 딘데 도와 딘제 레가 제소는 고로지고 오르바
1: 수산
0: 용셰데 인기르바 다이냥 아주 투섬 나야데 다장 개침 부르승 게
1: 노세가
0: 시상 어디터네 레 청구 다 지지직 수야 체 다디네 로브 체모야 토고 근데 칠레 근데 담으면 딘제 돌이야 계속 김다 근데 나니 유비나 약슈슈는 칠레 견아 딘데 체나르바 고난주 20만 고 나요라 론네 로만 고 원지 지지 근데 나 아니 부주다 김다 냠도 최도나 나 주선바 딘데 승비 약슈슈는 부주츠 감에 탄 딘제 토고나 딘네야 다 산에 근데 지리야 토고 최우메다 딘제 돌레 냠 부주 되 약슈슈는 공야 딜레 계침 브리샤 이내레야 김다게 디나노리아 주즈만한 비는 부구수 탄다 지속 남부 대잠 요말바 냠노이키게 요말바 디글레 야미 부족의 셈 능신지지 진행 떡다 매우지르바 지산 디톨이야 공시 십주나 칠레 경한데 체나 반팅산 차겐나로레 디톨이야 我们这边下地方，人家人家那年多啊，人家人家，把他们那那水灵给参谋了的呀的，他那钱不行啊，钱不够吃的，劳动那的也该来给的呀，都是些那玩意儿，妹妹他那偷过钱的呀，胖过是吧？那是，你最近是亲戚姐妈的生病，没见那老了呀，起来当不得了，还讲给钱不多，当个子孙的钱呢，只是干不了，吃不着，给人给了，是不是？那是吧？都是些咱啊，他都给人钱不够了，该来苦了，坑我们多啊。

0: 지금 담부디 하장 계신 분들과
1: 쉬설다 로즈 지메 칠레스야디 친중기 직수술리네 컨데지리아 좀반주디다 좋아 하장기 서브르발
0: 지지 노스 다야미 수수 감미주고 친바 제스네 주마 지소강 리네 딜레야 도나지샤고도
1: 이 말레 도유메다
0: 어 디제네야 도나지샤 리샤리샤 나가 주수 니마 이미 수수 칠레디 가고 유데 친순 칠레다 감미 좋아요라 다 진상 지소 균도십 친데오레 수수 가시 주어 친바 차샤스네레 레네 디데지 메스니야 가고 제사브라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말이 제장은 주심슈마 체비제 아니 대외경은 저 유비드 카레슨 폭섬 남양 요리 제장 폭섬 뒤치도 만춘 무튼에 심슈마 체비토네 둥글람도 결혼하시 어디 리와이
1: 레스가라 터진다 다들이 두주 급딘제지다 둥치에 갤라경은 주 마오베기 로아 라드치모야 퇴난에 주 부주성원의 쉬는 갤라게 정구 여시라나 솔라 김다 남을행게네 디에디 셈베지 기랑키 부줄이야 람드나베급라 토벤 스베르와 쇼이 인기라게 드릴이 센나 쇼바 닝타분에 터제나 쇼이엔
0: 알레스 알레스 라리 더 공리야게라 게부초나기 다직 담내티 셈베지리야 땡땡 김달행게 촐리야 로기 더 섬시 망부시라 충어시 당원이 부초 다직 카지 이교 약부 당연 맞아. 그런저 수수 심카나 차샤비니 농규의 이체의 수수 수수 근주의 등지 망보 치고를 봐. 피규림 나르야 김다 수수의 대 보리야 근주의 만비의 등지 치기 대비는 부구의 장로의 유배다 지 수수 수수 이체치와 삼로디 잠이 주야.
1: 年轻人去一件事的当有对三八级一个满扎级团员过去是吧你那里一个级要么全部团聚给跟着第一呢级有三千没不听这级可能嘛是当然性别当然是没声音不应那里级经过马拉松堂找完团参人心给减胖堂冲这地气腾出给这不得跟这级通过一名定给托马是他不住看这个你特别准其他前面的两个人透过要给冲这地
0: 他们松散散几个我来别准的给你东西清楚松散给你这心看给今年不会那有一些一年的让给别准起的苍木清中给你进来了呀让给读书了呀给你定给心他让是当然做清大几个人才下笔呢他爹不会那不听这里呀
1: 其他的客人随便呢，即你们吃吃完，即将我们你们吃吃，也俺个人不用俺们过去吃。他那些老子点不用俺们包的一起吃不赢呢，俺不是说，但是养家给包什么什么的，你原来呀，一起家是家有什么的。他认识他不住错，我那随便呢，一个要几全部赢呢，俺那俺那去给他随便我家去听个马七吧，模特听个结果也给吃顿那样汤，不住是一个要我们全部赢呢，老多汤，宁多这样的呢，紧张的随便做心汤，再去为听你的。
0: 是是是
1: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0: 다양기 토니 중쿠로규 신토르크
1: 생글린게 콩도 센터부터는 랍친게 중국 공산당 5년에 롱오자타 조미 낙호에 딘지 수치토 처지시베 롱티 무티 레체 고제토 중국 공산당 5년바 시 쿠엽티리
2: 투도 살비 등규기 콩자 디네타
1: 지도 덴베 편종기 분율 디나세
2: 생교루 권두 권중 생교루키 파츠
1: 생규르 근대 근중 생규르키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비티 현종 룽팅 연천 리고 최외 룽팅기 생규르 초두 리세 생규르 근대 근중 시비티시
3: 생리기 샴라 모티 고제토 칼람키 규림 시부로 미자와라 진바시 쾌베 당래 규토 미미 법조망 미니 자와라 진베 칼람메 제 쾌베시 니르 쇼킹
1: 서범미 아동 잠미 뒤주 튜니 예배 당례 법조계 토가르 추구 제배 제이 미 시방외세 되네 법조시보 바스 신겐 지잠미카 양자니 태외 튜규미 미국 법조 대더부 초부 장람 코모 톰보 태양 코모네 하세팔 업중어숨 예배 태다키 름티 시비 미국 법조 돈벌키 주체 구연 숨예시 미국 법조 태다도 드버탕원서 루키 미롱 망부텐저 여교된 강의 남시나 칼람티 준비 당통마 미 자월 진비 임시
3: 오나 미미의 시신토 법종 망부텐저 준비된 강의 남시나 당래 름디 코르강키 두린 장유소이 미미 법종 응을 준투니 콜라 통비 사퇴 침부식시 제주부탕 미 자월 진바라 당도 최소를 진조 제구 콜라 통비 지 람타 지리직동 야탕 십주 신이 여부탕 천연 서범이 시동 압정신 신비 대규도 미 하장 영용시 제로 니동 자매 주민 직로로 콜라 통부 중급 미미 진니 답디 락제키 담가 신미바라 티니 최소당 저와 협의 담가 신시 자제 장구에 법조를 서범이 시동 계제제 주최조당 토조 법조를 서범이 시동 계제 급주 거지 루몽오리 법조를 서범이 시동 급정 업중하지 고루 법조를 서범이 시동 주제 등주 튼숨 여바소 법조 강신 이론 미남 중 신앙 기회바 샤다시 대개 칼롱랑 수용 뒤세 탕숑 기체가 양 생김이 부탕 로리 천용 최제 레고로 호기 서수도 십주를 리기 유시
1: 대가 천의 집안의 최감식 대회제 태양 검은 매골 레츠 톰베 단장 선바

통제 분진 림지 겸나 고로 통주로 제동 숨겨니 휘저구타 제조 계동 준비 제부타 계지 지시주 등 응관 와르키 분진 총라라 사르도 휴겹지 지난 아바라랑 게 키시중 키 분진 키 멍의 도지 키장 고로 통주로 치리니동 니게 숨주 송한 하장 시베티 퇴총벌의 고로 통주로 니동 숨제 시비 시구타 제조 계동 영도 시메타 켈레키 분진 키 멍의 도지 키장 고로 통주로 제동 주게 제주타 제조 시동 시메티 퇴총벌의 고로 통주로 갸타 제주 개송타 제조 고동 발이 없이 발효진등 앞에 등주 바라 분진 총재 주인일의 사장 고로 통주로 치 니게 주민니타 제조 조동 시도 통제 분진이 계지 지시 계량 도장배 미마 쇼고르키 인공지위 평진시 인신 티니 장계기 평진 총재 고일의 구디 동위 제답 계진시지라 미마 쇼고르 계주 멍의 도지치 탑람 자기 동화타 미마 쇼고르 계지 진러 구디 동위 라지 계진시 경입시

0: 생례 망년 마간 춘진키 자글람 통만이 큐 주바 미팅 동주로 찍 학점 예리 제도 샘는 대고키 능된 시대 비기라네 예초 모르는시
1: 자글람 대전기 동지계배 정시령명바 진도 초배 최니시 뒤님 파랑계계 망년 마간 춘진 자글람 통마디 항타이 뉴주 자글람네 Rimzikimna Ruba meeting Tongjur Jik Laksam Gendin Chepri, Chizogi, Maze Mongu Tangwe, Jaglam Bidu Namjan, Tongma, Ka, Yegi, Nansi Shikin Benune, Hangtai Nudu Jaglam Ki, Jirin Zedili, Nigituzuri Dutan, Ta Gu, Sinsing, Chuzuri Nu Zedili, Sumjangaju, Chugu Chebata, Jijang, Hangzhou, Shaoxing, Taizhou, Jie Sanye Sum, Jidu Cheyupri, Jimmy Doni Nilu, Dao Tangbe, Tse, Ye, Nimu, So, Shakon Tuxu Nir. Korkyu Biri Dar Lemti Juwe Megur Tongme Cha Jukdun Cha Ye Ne Mingye Cha Sumju Suyang Par Mangtu Dangwa Tha Rimzi Gimna Megur Tongce Cha Chi Si Tan Sumdong Yang Laksam Singi Yopshi Teta Tui Tsung Lori Juyun Ki Parze Yajay Dunju Tunji Simba Tha Onjin Ki Nubba Yuntu Chero Chosin Yopshi

0: 이슈 가차리 치딘 제베 민체 리게티 다오초기 파르게 투급죽 디지 민주 긴주 티제 지슈 공소 조교림입니다. 생리 넘림 파자 고르치 내주 사슈시 순남 디지라네 인제소 모드뉴스
1: 게난키 마준놈 링콘 다와 듄베치 솜닌키 추주 니슈접시터 레고르 사베 넘림 군도 동주리도 레고르 디 넘림 레게 니모 주이 동지 퇴고 나시네 레게 니메 통메 동지 개별라 다자 마주 도놈 게 링콘 주 타 구소지 타핑 듄 시바타 원바체는 넘리 전 레고르 맞게 주 마루 등주 인시 원바다나탄데 착제라 천나 능놈 타차요 놈 게 링고 모퇴네 생리 구술 숨탄 핑 구내 구술 시탄 핑 초파 초규리도 생글링게 진짜 당분 양압에 파랑게 개가고 내원서 월세 뜬티 줄학잠 생규리도 십대 낭퇴 변조라는 영어 주는 그리
0: 니디 의사고에 바라 사사가고 내군의 시도 중어라 탈의진대 당분의 응압에 바라 랑중기 가고의 따돔 제배 칠동낭 텐키 문소 월세 쫀치 줄학잠시니 탄잠 총된티 타다라 멍축기 구슈 개진토 교류 없이 지당아 바라 잠 가고니 가고 신의 교류에 문소 쫀 국계 응업 중 어직 학잠시부티 다와 공말리 덥 줄구 바라신 진대 당분의 응압에 바라 기중 가고니 신사 쫀 제동이 겨 국제고지 학잠낭 진 제부티 나닝키 고라시비 시균의 개유시 텔레 조규도 센자권비 내든 타주 토바마세 자당키 경감장 송정토기업시 레즈가군의 문소 오진준 내동 십겨 주피 심바티 투청벌의 답자 당급 중의 지탄 찬니 파르네 탄잠 총등키 퍼시사파르 교시아 하사가군의 공기 제유긴 후루에 시제 계지 금주님구이키 담타 레즈소 가구로 총재 인생 팅직탄 십시를 팅직 퇴감키 럼룩제 문주로 총화규 내기 퇴제탄 표룸 벌써 사내기 캔딩 캐레 주 제수 차주 이왕공네 지저 총등기 퇴내 초보식 락상 차유지 검답지 마라 가구탕 대와 레디 퇴내제 송도 제외 고이 나바 무퇴리디 제주 총등기 답디진기 주제 균디 토로 동주인 시시도 세르게 랑촌기 롱티니티 기망배 십슈 치고 껌니바 고소샤 십제난 등 쇠남 디기라네 이제서 먼저 냉시
1: 예차 롱티니티 탄삼 덴도동 단년 토베 망배 십슈 주베 제견 조 랑촌기 롱티니티 기망배 십슈 다외 치고 껌니바 시즈 총결 토베 고초바 탄종용 기 총결 탄서고 등키 투지도 망배 십슈 치고 배우시 고조 제고 존니르 초기 산에 사도토 망변 십슈 세토 용자 체부타 망조라 르브세 유감타 저도 추고 제바마세 시주티자타 디제 냠소 레고 좀니 체유기 서지조네 산에 사도토 샴디 슈바 망조기 그수 챔부터 비옵시 민알 정용 게롱진 타닌진 단년 기초도 민볼케 제자주 고주 고고차 투시 타자주 고주 고고차 듄듄 소소 심바타 미리게게 롱진네제 유수 체제 로르 추즈 치지 나동 학잠 타닌진네제 로르 유수 체제 추즈 연동 숨게 생여 정용소 그유 년팀원 소 증견 퇴장 티 니슈타 책동 갸타 태동 송가 증견 퇴장 티 주주리 니 신신 종 추타 총결 등지 팀실라 천동 롱티 년티 켜용라 켜비없이
0: 생리게 지대 등배 최진인 롱티 대가 사바딘 제시 등주루샤 십재난 등 쇠남 디기라니 이제서 먼저 능시
1: 초배 장람 샤통 톰네 롱오 니슈코와 첸수슈치 변종 롱진 년진 내공 게사토 수입에 지게 탄 배게 니게 롱진 되어가 칼람게 양다 리무 시바디 진대 등배 최진 예문 소 등주래도 롱진 되어가 테나 사투 장람 조준 타 피게 주시 조월 체네 장람 조준 바타 사투 미리 카게 망조 루지 심치 키 등도 예배 배덕게 등규 주여 없이 롱진 되어가 데르 지다 민배 름부시바 탄 창단 키니 양시 류 코와 니수 예여바 탄 롱진 되어가 낭된니 초표 장람의 민내 배싱 초망배 탄의 장람 준비 같이 타 미고 낭기 등규 미럽 숨기 칼람의 장배 제십 사투 경감 숨존서 모자 체외 중림 링유 내전 디나 장람 중견 멍미 견제 타 미리 카게 망쳐서 수년 퇴배 미네 숨녀 사신 체부티 주준바 처 강에 타 인간 미진바 타 길세 미발 리기 비외 닝도 풍은발마세 미리 카게 미망게 심슈 직지 타 편준 럭람 체배 투기 댄배 남바양 Tsunbar Chene, Miri Tunji Kimzan Chikdar Zik Shibe Laksam Sui Miki, Zisimga Ngunbar Cheyu, Nizanan Satu Lungja Tan Yungchu Chujie Ki Jaswa Yungur Ki Jalu Yubi, Nizan Singen Namla Yungur La Leba Debu Nangwasik Jingi Rido. Singlinge, Tamde Lukup Tingdi, Penjung Lung Tin Yendin Lewong Pege Lung Tingge, Sangur Gondo Gunjung Shibe Lezena, Tudu Shibe Nangdin Chazan Yendin Shutus. Tingdi Lezengi, Zumdi Gengur Mungi Bula Tan Shibshir Chengu Nangge, Yimitsirin La Tan, Pusan Dimdu La Ninjit.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계라 쇼베 베르베나 마탕 잠링 사초 칼위베 베게롱체인 생길랭게 공감상 나남조 사듀 모자르템 규제베 지조 담레레제나 제와 가르시 말레젠 조종 쇼게 로데이 디랭기 뒤즈인디나 디글리 공기 서르고바 벤조 라게베웨 치리트법 장지 자준 입진짐 사농베 유기 괴바르다 시바쇼게임베 땡게즈 센세이오쇼 생길랭게 베게리 제시야기 허인 전부루트삼 서부군 라가분니 편정 맥주 총계 리루종 양슈 향기 나공 본좀 롱비 난도 차유 본좀니 문뒤 초바디구 낭세 낭슈 초구 야게 예다기 초바시니 마마 유티 표현 없긴 조람 조기가 유배 계슈 산다 평균타 치긴 지겐 람 딜라긴 시베 민티 편정기 대매 강사를 개겹치삼 유지 롱바틸 지도기 고바탕 정중기 통공 망추기 증례 추루기 루규 나릅기 땜규소 튜몽 메인비 개주 모두 튼신 나위 염교키 지랑 튜루와 쉬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좀 대관탕 표대 안비와 지지 섬무 총대 표대 안비기 끝이 이거 통요와 마세 권비 가장 최도 생계탕 낭센 듀갈 골기 무의중 땜규 전비 첩센 중화탕 라바르토 미망 칭주마 표대 람바르토 본좀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지 수리 망망와 내주 대비인 제든 저와 섬무 충대 매제 공부지 교탕 탄잠사디 미리 튼지제라 라는 매별 제제차 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비 서부군 하가부 시주 차비 니리티 당장의 고유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기 이기 당가 제시부지 편중 내주 총계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 체배 계지 개난키 군준 유고 망부시 내티르 유고 니세르 편배 유티 변조 용법 판류라 튕긴 상부준신 유지 롱부티 폴라 차비 서부군 하가부 시수 차비 니르티르 민민자와 나잠 비수의 바탕 지르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 유지
3: 반가워 다시 팬도사게 롱반다 있나 저던 불전 롱바 세 롱바 그런 게 매라야 불전 롱바 된데 세게 열리 폴라 다 칸라 디 칸라 달라 카르세스도 자프 공라 걸보 세게 열리 디게 자프 칸라 달라 카시게 자프 공라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인 잠블로도 양 카시게 제 로먼콘 걸보 양 카시게 제 르라 칸카 쩨톰세 다 공게 제 니시게 로르추 티노라 르탈라 맹아 요 세게 열리 맹아 디네게 나노라 다 용서 작바세난다 찹찹 체슈드 제 자본 공나 갈보세 데세게 열리 데네 란달라 제 응모마기 예토 게랍초기 랍줄라 칸데 요르치디 표역이 르첸시야세 당가서 표역 가는 몸보 열어와 디게 가는 몸보 요데디 쪼다모 디 칸레게 나네 칸르 치쇼다모 칸르 시 데네 라고도 샤르게 마차봉라 장학이 년차 통라 노하기 강자 뜻에 로인 잠불로 조세 강을 전부 신이세 뒤에게 나한게 로인 잠불로 조세 다들은 나도 지난 바 쓰고 팸도 사게 잡히 강을 달라 로인 잠불로 조세 그래
2: 계수 따바체도 차비 롱부티니 라세 장샤탕 너주 종계기 사주 제주 종기 로샤기나 공탕 잠도 빼바 종기 뛰규도 내유 계수 롱부니 포람 조기탕 달러롱디네신 유틴달라 낭인주리소 신뢰통공 편송정신 폴라 샤마르 퇴송탕 끌송기 세리조르제베 족세탕 추석이 된제 편송정마세 야즈군부탕 자용소 인제면서나초 강사르기신 방투 지상기매도 도마시에바 당장기 거우탕 지두기윤종 방향기초외 진생지단소 人中赛以及中别 行中定义 美语及特行习度长呢 英雄和美版娘 于铁的色不汤铁的恰别滚地的色不滚色不滚康一名汤萨拉诺不就从协助差别其实解决了西别明铁的永存进行呢
3: 这个杂不杂不是要给军政康的是呢同样的大大公办有些给修用给龙办的名了杂龙办是给的
4: 哦杂龙办
3: 杂是的他们是批给了现在是我有的光把的大大的龙把的给拿了，恰的的让他是，
4: 真的，
3: 真的，我们那当罗兰给住了，去种他的蓬勃园的，让他蓬公生，种他的做家呢，真的是拉不下
4: 去。是，光被民的完全是不让了，是。
3: 他那个光把的当那个年糕给带忙做给大大的给看了的，那嘞，各种养老个给那的意思呢，那个老大给。本来出片给南路了，康林队了，他就家、莫兰家、让当，天天做到了过兰州，天天接过来，各种养老个给内意
4: 是。
3: 天天康了得了的，啥家给名的，哪位给名的，叔叔给落住了，等你到热汤，啥家提给了这个叔叔给写不到，七夕忙不切个了吧？
4: 我的完了。
3: 天天印度阿叔给龙盘地给康了要啥的呢？啥了？拿不就什么呢？名给他了，拿不这些了，这个热就什么样子？
4: 切球，
3: 他这个没啥给切球，中间站头去拿吧，卡到上头给拿吧，乔某面前给拿吧，热某鱼拿吧，康香枪给拿吧，上村东军给拿吧，等那三把棒给拿吧，我把烟也拿吧，热把菜也拿吧，干把糠给拿吧，高松臭我给拿不着呢。拿不就送药了去？
4: 是，
3: 听这个，明天拿不就接下来去？
2: 去龙别开始开学堂，龙别恰当了西边，明天穷日堂，去日间交送食物，康人食呢？
3: 他那大大，这个用给龙爸，他马上给龙爸切完，这龙爸得了。这龙爸的名了，开始的就去龙爸谁的？去。恰有个七十七十个多，
4: 是了是。
3: 卡些个这里安开的，恰有个七了七十，用什么呀？七的有十，我等的是哪个多？得的，叔叔个呀，七十呀，拉的啥的？妹妹个，没给他做个七龙八十个多。
4: 是了是。
3: 他到龙八的跟大，他的那边我呀，最是等他冲错几多啊？龙八姐，他那七大出八十的，
4: 七大出
3: 啊，七龙八跟大了多啊？
4: 哦，是吧？
3: 等你提龙八的个婆婆也拿了扛着子要嘞。
4: 对
3: 了，七不稀格了做的，
4: 稀格。
3: 他第一个七个龙板，第一个拿了，然后这个，日出个这趟忙不要的，第二呢，习大大明确宣战嘛，这忙说给军队让说确定起来呀，动都啥子有了哇。等着这个日前就什么事呀要的，去了日前就什么事，咋了拿不就什么，去了日前就什么。他日前就什么资源的，他妈唐伯的日前唐伯的。你光把钱都上去，人的饮食给要了去。
4: 是。
3: 你人的这面茶给也，这门门的去多。
4: 我
3: 到的乡里头的面茶铺完着是。
4: 面茶铺完着是。
3: 我听那个，七个人钱汤包的，咱们面茶人钱做的。
4: 是。
3: 他那的那怕送的，也送的，搞了百马人钱做的，买都百米个也不用开。他那当到吃穷个人钱做的，把茶叶药工时代的那些个热。他那干到盆把人钱做的。就盆盆给一不用开，盆盆给什么子都用开。他那牙松的，擦个通个人家子的，通个也不用开。他那牙松的，有钱当穷人家子，大一个也不用开。他那国外龙博人家子的，就没龙博拆了带下来个，那不用开。
4: 是。
3: 他那往年最毛人家子的，就建筑是，就最毛个那把的那个，就建下建了大的那个也不用开。
4: 是。
3: 他那牙松的，今年没帮人家子的就。热的这个杂的木包通包嘛，就得了这个热的家的那个南北用开。
4: 是的是。
3: 等那牙松的，那种苦路人家就是苦路给人没用开。
4: 是的是。
3: 农村大里人家就大给人没用开。
4: 是。
3: 等那其他人家做的，他做家不能不吃这个东
4: 西。
3: 我到天天给这 사장들 이제 르첸 죽섬 전에 네게 치기 마정들 텐데 좀 저정도
4: 라라라라라
3: 자라 너부 죽섬 치라 르첸 죽섬
2: 야홍 롱바니 야즈군비 튕궁 비숨 저거 타 종래 폐가 제세 유롱 개발 진행 신 유티라 야홍 자르즈 조숨 세베 자시바 타 양차베 바딘제 준비 나바 상부 유바타
3: 춘농데 나라다다 야홍롱바 저세 요래
4: 아 슬슬
3: 야홍롱바 티게 나로라 아 다데 루피게 사다다 나서 언더서 좀네 세거나 다 이 제당 되게 양쇼죠 다 먹고 저 다사래 티 나네 제 버사 버사다 지는 루 버사다 록사
4: 아 슬슬
3: 티게 야홍 퍼참니데 다 록사 다쇼래 아
4: 슬슬
3: 티 야홍롱바 티게 나로라 이나 아 드니 야홍 탁자 죽섬산에 용사라지 자당 십다디기라 탁자 탁자 되는 맹다 하려지 죽섬이어래
4: 아 슬슬 되게 저선디게 괜찮나
3: 당에게 딱딱이 탕카다 다다 테마선
4: 어지 그지는 있으나 어떻게
3: 어 다티게 좋은다 못해 어 다티게 야공 탁자 죽섬게 다 좋은다 못해 여지로 와 교용론 탁자 쓰는다
4: 교용론 탁자
3: 어 교계에서 다데 십다구 젊은다 뭐 인생이
4: 여러지 아 슬슬
3: 되네 되게 망보지도 상하게지 바다 니나 제지나 레몬 메차데 용제 미메한테게 야말로도 초록이다
2: 세부강지 유엔초소 내비 라짐나 나루 농발리구유 유디 크우 장신 꿀발레바 남바르차위 메도기 지송 퓨신이가 티니 제주 유고로 띵시를 조리 유바지
3: 근데 나쪽에 바다 싸게 강하르다 디기 요 능은 바 효용을 라지 앞서나 파노 카르토도 이제 나루는 바 토도 열지
4: 나루는 바
3: 나루세레 나세 아 타나 타다가서 르르종이요 유르콘로세게 유르코게
4: 때내제
3: 코리오게 뺀 제보 열지 그 당장게 사자 되게 라제 코요 되게 뺀송교 약포 톱대 봐 아니 코요 되게 차단이나 예 제보 되네 요래
4: 아세
3: 되네게 사자 되나라 나루라 깊다 쪼라모다 나루기 다지 죽섬 손에 요래
4: 아 슬슬슬
3: 통어만 되게 사잔 니 크기 마치 되게 센나 되게 죽섬기 장카다 지 다시보다 카게와다 이제 땡들기 근데 총신 인사래
4: 아 슬슬
3: 근데 인디 이제 수수기 요라시다 다롱바 수수기 나로라 지 장카지디 죽섬레 죽섬레 되게 대전 두두도
4: 아 슬슬
3: 다 드나라 쪼 고부다시 다지에서나 되네 제주 로그 다지에서나 아 되네 녀와 목보 다지에서나 어다 되네 대신도 방카르세 제 총봉 다지에서나 다 되네 이제 너는이나 제 봄보네 총봉네 녀바네 게본 다지 친구를 용코 차송지 열라시
4: 아 슬라슬
3: 어다 되네도 다 나쁜도라
4: 아 슬라슬 슬라슬
2: 서불농바 제도 유괴바탕 정중의 퇴공 망주기 증례 추루기 루비 나르비 땀규서 퇴몽마인비 개준보르도 퇴신 나우의 냠조키 지송 퇴신 유배 유티인 제바 농주탕 나르비 땀규 융아탕 냠린 지기인 군주 유고와 망다 유배 유티인 조고 망소기 외마 용보 판륜탕 유소 지송태 니부 퇴규부지
4: 여거로 영이망로 유나
3: 但这个咋不有搞的呢？人同绝对了了，他有搞个感情在了嘞。
4: 啊，是的。
3: 我啦，这个他不是个男的，也不同样嘛嘞。
4: 啊，是的。
3: 他那男款的也不蛮顺的，他那这人人不就有讲，他这替人看上那些个用卡板这里前提给打点么的事嘛嘞哇？
4: 哦，对吧？
3: 他没对其他提示什么强？
4: 啊，是的。
3: 他那这个。你从绝对的上的，他没得装个杂心电笔，不听南北，他透过解决解。他那老板给，我做给他这，我装个装给他这个，日军的老大姐呢，他恰他忙不就忙说，我找东阳给他去忙不就过把当了的哇。
4: 我说说。
3: 他带去这个叔叔给撒家他那要单位给查见给日军越军在军这个把越国关键在。
4: 我说。他那些。越国单就配接当呀，是吧？
3: 哦，越国单就搬就配接当呀，给他这个恰他。变的，台东变的，你困难吧？给兰卡说，他你去吃了吧？吃不忙不起，卡萨卡了，江南了吃不忙不起用的。他那人家说变忙不来，他这个多也难得给鉴别给，他这个是从这穷个多马多变，他们还来呀给他 제 양초 제바 나시다 만보 용게 돌아.
4: 맞아요.
3: 테네 뒤에 마세 봐요. 제 곰바데 유르코게 란틱 솔라
4: 레이운데
3: 따제 되게 유르코게 펠제데 용데 따고 제조 코랑게 되게 유르코게 톰바데 용데리 용 곰발라 탄 나시게 제 나도 만달 유르코라 떼네 제 다 되게 잡고 형게 달래게 다나라 제 다다 무슨가서 곰베게 제 유르코게 카초네 레카다 땡아 레토 마송데 이나야 제 곰베게 카다레산산 잔제레산산 보리산산 다 되게 참마지 사 되게 통제인데 어떻게 망보 뇨르고도 대라때네 팬도 하장게 여부 총서라
4: 맞아요.
3: 아니 네게 네코게 총바되게 이나 수수 율고라때네 롱캉녀랴 사캉녀랴 어떻게 들라때네 제 망수 뭐네 전에 가요 라요게 팬바 자체 못한데 통도라
4: 맞아요.
2: 살라 노부 조숨타 치라 진진 조숨 야홍 자지 조숨 나로 타르게 조숨 제기 키지 개줄라 제비
4: 明天来，建筑我这新地基落，继续使用龙边超市装备，与体育国家下了，也做开发大基，配给进入时。越过了越过是做的，大家沿着这边大家用完了吧？
3: 是。
4: 啊，前那关内我那西边，大家可以送酒那样点，给这是那个呢？
3: 但那里当我去给，见那，嗯，叔叔给。 Chulogi manaji yinbi ngon ti chulogi lacha ki nala koyog bena sala sabda chula lo tani sheng la nye thala zin tani ji nye di yore sene ta chulogi lapsa jaga yore tani na shi ki chuti mangso ki ji kangri yina la nye de watang chu yina lo nye de watang tani dike bang dike yina nye ta tishi ki mama yi ki de tiki nye diri rangka ki torchon matongbi ki zurju ki khomshi ti yorwa tani ki zurju ki khomshi mangi yoba teta Chute mangso nangla ku chu yong kente gila ngatsu ki tiki ki zanglo tama losa jani mutu ni koyu zungkyo ki dushi tang tinti ki zungkyo ki leka ta mutu ni perje tanya tang. Yang ten mayi parwa yang jegi lona xiong xiong tiki yina jeg ngatsu ki jarka ki ta jegi koyu zungkyo ki lopso mangshi taba ki pe yorwa. Pena jarchi ki cheke pa mambu ki jegi koyu zungkyo machi pa la tene. Tene namthi ki njurtu ta seho la korang trusi charin roya ta. Tene naya mambu dinti che koyu zungkyo machi pi ki drivri segi yorwa. Wata ndegi ki ko lopso te pa chaptar ta ne. Tang doona ngatsu ki ko tangzang ki kangran ta jeg na chubi ki nye ramo ta chuti mangso yina jeg nye ra zachin. Sengi tensa teba chaksa cheruwa. Ani tala teni tatung yurko gul jene yongpabla teni lona teba yana chusa rangi tsuwi tunya perji top dewa. Tinti je chu ninka na pen dewa. Tinti ge lamka je yungwi chi tola. Ta nga zuki je lopso loba tinti che ge yo.
2: Geshu santa gwen ki tingi la juin nam tang. Rangi yi gerib rimjung ki shungse biri wa. Didi samu yubo ma se. Tabar tu ching gerib gup. Pyote ambi.
5: 越南的皮肤皮肤汤宁古的色界学别岸边超级羊冷水鸡茶大汤铁鸡各自在南在不说每天恐怖鸡肉汤米里吞着了陆剧深度鬼不日关帝金德不错二十七天鸡米杰了卡心汤当了他藏南大鸡三路有面匠心陆剧鸡金汤点别铁鸡缺鸡鸡大剧南洋有面匠心不日天天给来真是咱们大学里天天学点讲过

la ane droba la ane jangdan drobe ane droba chama mi kangalo ndanyam da mi kangalo nyambar wa mi ji kyobo yin ne de ji chobo ju chobo chobo ka ji chobo wa chobo da kyobo ge para ge din de ge ji ta wa de shu chen bo yo ma re ka ra sona song ba se de che we na ka ji chobo cha se ge ka ji kyobo cha se ge wa an droba la din de ge ta wa de shu chen bo yo ma re mi kangalo ndanyam yin ba da mi kangalo ji kwa yin ba ka ji la go sa dan yo ba da pon bo yin ba ka ji gyu ma yin ba din de ge ta wa yang shu chen bo yo ma re 코카르선은 미상마 직관인변 도시에디 하장의 쇼침부 여버지래 담변의 차샤베나 내가 팀마지 그러와 아마딘 조과로와 아니 팀마지 아니 지 너리 서구라 다디 사한 야고 쉬지 여래 사한 야고들랑에 아마디 딘디 쉬냐볼라 내가 빈자 삼아 루루지 칼라네 땅지 칼라디 사자디 자기부 쉬지 셴디부 망고지 셴지 쉬니다 제 디지 여도 깨다지 냠보 칼라세 데디 대가서 다 가르서는 셴지 봐 보면 아 티데 랑제로와 안에 출루야 삼삼 출루 삼삼 적선데 치 삼삼 안에 라와치야 슈구드제 딘데 제용데 안에 가메 가르서나 셴지바들 주제 안에 마 데스 보면 냠보데 냠보데가 쇼 카르데가 보면들 한제 카르제요 냠보데 칼라서 딘데 라고도와 다티 마레 코 셴지바레 가서 셴데 슈니레 어 다딘데 쳔 용 마레 미강하로 지고레서 코야 라제 가서 데 마데 칼라세 르르제 코데야 라제 쳔 용 마레 아 이제 이제 보면 마 텐지 데르 조제 냠보 데마데 땅 칼라 미 Drobindo, Nakala Sato Mindo. Tinja Kazi Lanzi, Kazi Sage, Chun Yung Maris. Ti Karsung Dosana, Mikangalon Janjam in Barwa, Mikazi Kazil Yoko Juyatan, Kazi Dinjaki, Samudi, Dushiti, Shu Chunju in Tande de Yore, Tande Dinja, Drobong Macholata, Mary Chandan Drogoti, Monte Samudi, Samuji, Samu Janjam in Bata, Milici, Pensimta, Chial, Nusim Meba, Dinjaki, Samu Tangmata, Sama in Badi. 하장이지 계신부 임바다 대디에 가라서는 쇼심부 시작하여래 대 가라서는 총된다 지금 대회에 받다 그 총된 그 지금 제외는 안 캡상 사야다 지금 나지 초구 차야다 나 지구 차야다 안 거지 교부 차비네 그 간다 나랑 지금 차비네 아니 그 계산도 쇼심부 쉬우지 용고 알아와 디인도 안아 딜라지 도난 쇼심부 시작 지금 말해 다 레디에 가라서는 당나 가면 이제 총재야 돼 가라서는 다 망치야 되지 대야 가와 된거 알았잖아. 지금 차례. 장차. 장차가 노비 방조인. 장차가 노비 방조는 시래서 여러. 장차가 노비 방조인. 냅두면 락바 소리는. 다 수익까지 냅두면 수련에 들어와서 장차가 세. 차디. 장기 차디케. 안에 가서 홀을 친지 홀면군 루다. 안에 서리 나서 지우냐. 딘데 지금 총디 가라서는 차종디 쇼시무 쇼지 여래. 차종디 가라서는 안에 대야디 개시무 쇼지 차디 여래. 에 거르자는 가 가르스나 조바기 초된 쇼 심부제로와 아니 디 멤베다 가르스나 아니 지 샘진 부베 그리 부다 베그리디 총자 쇼 심부레 학바도 레나스야지 너리게레 레나 레나스 그래 모르지나 르구레 레이쿠루 레이쿠루디 다 너리 레이쿠루디 점블린 안 당고 있어요 가르스나 다나 간주 점블린 깨다 옆에 캐시미스야지로 캐시미스야지 견제로와 지금 발린 캐시미스야지 점블린 깨다 옆에 아니 이제 개발다 보면 이제 크리디 캐스미에서 아니 하장 이제 뽑아채 거야 다 지금 뿌제 이 안당 보이면 되는데 이제 주요로 캐스미스야데 가르잖아 캐스미야게로 캐스미야게 아니 가르잖아 보면 뒤머리잖아 캐스미야든 조과 조사 말해 캐스미야세야디 코 가르잖아 롱을 되니랑 롱바로와 아니 캐스미야게 레나단 지금 보면 단지 단단 레고디 간에 연구 왔잖아 너리 루도네 연구 와래 루도 학바도 아니 루도게 Rawansayachore, Rawansayate, Rai Banzo Nishin, Seyoro, Tadi Radi Karazana, Rakabuchiore, Redi, Kuludi Karazana, Regulava, Nerigele, Lena Sere, Lena de Karazana, Koka, Kazo Pejo Tavina, Kazoeta, Koma Kadensh Tavinenta, Aneji, Beri Karbu, Beri Karisovinenta, Kazo Pejo Tane, Wedjatanchi, Dandi, Tadan de Shuchir Ruares. Ako karazana kazo pejo tambene ko pete maran jan ruya meba yar chik lan yung war di kimze karazana ko di lena di ke kangalo ji chik zan nang shing ki chik ko pa di tongba yinba dinde chik irwa dinde yinba didi ane ko mikse ki kejo yore la ane ko karazana zambu nila keta chaya di ngeri ki ta kaji karazana ser tomba su yorwa di nang shing ki gong chenpo yinba a yago shita yore ta tunzu kangalo ane chong jaya ke chik 게 최쇼지래 다 총바디 가라서나 조사도 가운데 가라서나 아슴진 그 부백리 있는다 차종 있는다 안에 이제 간걸로 조사도 가라서나 지다잖아 캐시미얼 누구 와래 라다 어쩌는 누구 와래 쿠누 롱발 누구 와래
아니 가르쳐서야

저래 돈주 렌트고 아래 안에 가서 하나 내가 가서 좀 망부지라 되게 강하로 뜬거 아래 다 뒤뜬도 양코 미세게 제조여라 총제도 미세게 제조지여래 가르서나 총버디라 민제 민제 가르서나 총샤여로 총샤도 총샤 진 조르마데 네 다제 땅에 바바데 이제 총제가 지 라다가 렐 신변 라다 렐 뉴스보다 코나 대사게 지 지금 내 몸에 있는 자 미유 촌에 매비 미제지 총 촌에 되고 와 말이 아니 콘조 가르서나 다 총샤나 레비나 아니 디제그레 가르서나 아니 코난조다 롱바 디제 변 차샤나 쿠누 있는다 가샤 있는다 라라 있는다 디제 야 용제 아니 송제디 코 가르서나 조베 소소 지금 내장이 베디 나로라 총샤나 나로 되지 급 디디 아니 야가 디 곧 망자다 야가 용디 레나 있는다 레나서나 르구르와 아니 배 있는다 아니 야가 쿨르다 카레 두가 용비네 코 야가 용지 디 나와지니 디 나로라 안 드롭아데 기브샤레 카라잖아 코 루드 초안 드고 마라 코란즈 초안 드 초안 드고 와레 로마데 게 강가로 콘 라란 라란 두르 아니 가샤나 가샤 두르 코누는 코누 코란즈 지간라 선진 초가치 아니 마포 아니 카라잖아 레나 센타 르고 디 랭고로 와 레야다 아니 베딘즈 강가로 타고로 와 돈즈 다야다 아니 쿨루 돈즈 강가로 탱고레 랭고레 돈즈 차잔 콘즈 지 콘즈 레가 더 크다고 약고 쉬고요레 초라 최는 두고 와마 차잔 코란즈 제 두고 와레 된 로베 전에 가져오 말해 안에 가려서나 다 달로 안에 지금 부배다 이제 계속 매바다 뉴뉴인 비나 안에 그 잘라도 샤샤 두자 안에 쇼선 두자 용도 안에 10 degrees 11 degrees 그 가려서나 안에 달로 가져야 민도 안에 달로 안에 랑이다 저랑 송샤랑 그다 잘라 망고지 안에 멋이 멋이 그래 우리 그다 송샤 땅 가서 의상권 지금 송샤 송샤 그래 우리 멋이 그래 멋이 땅 멋이랑 그다 달로 될려 그래 안에 멋이 가르치는 잘라 되게 샤로 제스로 와 근데 타나 가르서나 다스 고지 케요 비네다 달로 안 갖대 토 민도 세 고디 림바디 이네 고디 데 샤 샤로지 안에 두산 저랑 레베나 안세 고 림바디 안에 루 가서 고요네 안에 부베던도 가서 고요네 내 이제는 아 샤장 샤그르 만에 코 도고다 신앙다 이제 최는 요 말에 디바라라 가르서는 제바데 슈칭부 시우지 요래 코 모시세네다 총샤세네다 미래는 미래 제제 총 다가랑 미장 다가랑 되고 요래 마디 안에 코 가르서나 지금 다 의장원 시에벤 단다 가르서나 기도세야도 어따 디 총 기도데 잡으래 기도세야든 잡으래 코 가르서나 코 바라들 균부 줘래 바라들 균 당연히 바라 그 미장 되니 다 들이네 총시 총샤세네 저 모시 제베나 아니 균치 약을 지기 꼭 균부 링고치 여다 디 가르서나 당한조 충주 가랑한조 밤에 이제 대뉴여다 미 대뉴여 가르서나 균부 링고치도 균부 링고데 가르서나 다디 총제야라 개침부 매도 마롱 오지레스다 균부데 개침부 쉬우지레스 요레 균부데 가르서나 코 가르서나 코 라라 라다게 지기 이네자 콘조 총바데다 나조 드럭바 총바데 데데여레스 냠보 균부데게 데데여레스 개세 균부데 매베나 안 코 참체 도르와 디인디 다 참 참리 양코 가르서 내주 가르는 라스이로와 안은 드럭바 지 드럭바단 지 차단데 데 개제 마 롱라 친제도 아 롱바단 지 나도 모시자라 친제도 양 딱다 마데바다 딘데 용시그레 디용디 안 코 가르지서나 아 롱바데 제 다 다 딘데 제베나 안은 아니 다 딱다 되게 말했어 아니 다 총바디 제 차장께다 유기 미드스 께다 유기 본부도 께다 아니 냥볼 대제 아니 균부도 제기인다스 균부도 제시기인다스 아니 균부도 제디 가라서나 코랑 손샤 있는 자 모시에 있는 자 그 고대여로 그의 낸자들 다 제도 그 개발 다 내지디 그의 낸자 다 내지도 그 개발 다 개발 개발 다 제 아니 미 디제 통살라 끼라 아니 다 제기인다스 아니 계속 제비나 아니 니마 디네 송제 아니 총게디 다 타체도 거래 아니 권이바란 제바데 체제다 디 가르스나 딘데 제두 아니 코 디지 제다잖아 미래 망보르와 미래 나투 미래 주자 주자 가져시네 어다 디 가르스나 균부디 제스기 말해 삼삼다 계시 딘데 총에네 신앙 거지다 다 딘데 제나 아니 아니 용미도 아 균부 제기 인다 시어레 서도만 대시 균부 제브레스야 데 루주간로 용유 요 말해 코 가르스나 총디 딘데 제제

0: yang mana yau di shi yong, yang mana jangza di lun yong si. Ta di kan ra sa na, ta liaga di jie gu rei si yore, liaga di ma jie bi chuan ni ma di, liaga di jie sa na, jie wu ji tiong gu rei si yore ta. Kan ta chi liaga di ma jie bi na, a di kiri, jik lakwa tabzi jie wu jie nye dia wa tang, jik dia wa ni nye bi na, chuan jie bi chuan ni tiong du guwa ma ra si. Kesi jik jie xia bi na, nga lang jie bi na, xia xia na, chi loo li tiong jie, me xin shi duga yin bi yin na, ko pen do yu bi liaga jie ra wa. A ni kan ra sa na, da wa jik, a ni loo gu ri ma dung zu ya ma, jik su ya tang, ya ga ya jua dung zu su ma, ju ji ru ru sewine ko karzana kalis jebine jebus tengo garba bena cha cha bene changzang le du ene yousana ya ge garza ya losum zu gore ya losum de chi chen xi du gore ba ko changdan chi ge se ma xi bene ene changza de len yong gore ba changza de len bene ene karzana cho den de yue zang cho de ene pu zun so gu da zha ge bu da le bu zi ge de gu garba de neng xi ene zhe bu ke jun la da karzana le ga jie le ga ma jie de ma xiao 내가 제우르다 칼리 제우르다 칼리 마제나 제부 용구 마르다 칼리 제베나 제부 용구 레스야 갈랍자 제우디 양만의 여우시용 양만의 장자들 용그래 다 제우르다 다 대마쇼 내가 제우레스 딘데스 시그래 딘데 인사 땅에 주야디 가르스나 안에 장당 조베 손에다 손에 리네 디지 쉬비 엔타제나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메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슈규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3: 자만 도조 이만자 나그 그거기 링기 살려 보고 좀 이만다다 좀데 수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기능이 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되니까 기능이 당미 갑자기 주족이 이제 중당 줄로 당 준이다 벤저 당다 무슨 마음 붙이 좋은 건도 미르디니까 기 정리기 무슨 제주지형 통근도
4: 여기 다른 건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비니 디 로규디 링다 줘제 마세가 당 알아서 시에 샤브디 하장 표송 속고 대디 로가 가져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이 내디네 가라에서는 규율인 곳 노규율인 곳 임바 피소사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체규 시벨리 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체
5: singe namcho khongthu lhingge ge sen chu bidi ni gen sir ge bla gi ngari jog be chongle ri ne gor ngojina we nang thun di ji thing di khang jun si ji che gyun li che shun cham tha she yi le chen di xi xi chen gun nang ken ba san chi la tha zum ji zo gyong sa gu chi jun yi ngna si me li che na yang ge jie yu lhingge shi den jia wo

0: 실로 최동 국교 일석지류 다와기비 최송님기 사수장다. 저장 자시기 남후 지위 철롱 림기 자부다. 지위 토도 출생 치중 증치시 기부티나. 민남 감린 댄싱 중국 공전당 7호 댄버 쇼지비 계슈 마비추 중국 공전당 계용 팀초진 팅탕부 죽지워시 롱년 직딩 사도 준비시비 톰부리
1: 마크스주의 万岁
2: 마크스진로 7호 댄버 쇼 마크스진로 7호 댄버 쇼 중국 공전당 7호 댄버 쇼
3: 중국 공전당 7호 댄버 쇼 성민기니 즐소바
0: 七六点不休，中国七六点不休。我是林国的解说，马克思人路中国的七七六七年，今用的三年卡度空前人路的初衷，恰恰给牛股票大团圆。记录七通股跟你设计率到我对面，请你去送你。中国空前当期也用推门促进平躺步，上海如错个，早上法兰西增压三千年多比，我先七百万平。
4: 从今年继续提浙江嘉兴的南湖区委出新头措施，今年谈的三百天内，龙年制定三级级别，各梯队的陆军加突出不适应。
5: 现在，
4: 下面我们就请新国民党的毛泽东年，中国共产党的增进逐渐纳入选。中国共产党给增进扩张，唐波让来党给明年，中国共产党行。
0: 你不让来党给增进你，让来党给增进他，谁去躺领他？当了老家的姻亲，泼墨他，结棍就一万没本了，苍吗？俺去，落腿引球。党给借用天命促进听堂委托，中国共产党我是五年半开展党委，中国共产党我是五年半天，中国陆军的退了三百七万趟，退天连送，中国三级那么三将的口诀。

0: 다양한 토니 중구로규 신토르크
1: 생글린게 콩도센터부터 납친게 중국공전당 5년에 롱옷자타 조미 악호에 딘지 슈치토 처지슈베 롱티 뉘티 리첸 고제토 중국공전당 5년바 시 쾌업티리
2: 투도사비 등규기 콩자 딘네타
1: 지도点别 편정기 분율 디나세
2: 생교루 권두군주 생교기 파츠
1: 생규르 근대 근중 생규르키 메로
2: 다르키키 센시브디니 근중 룽친 옌천리고 그게 룽진키 생규르 초두리세 생규르 근대 근중 시브디시
3: 생리기 샴라 모튜 고제토 칼람키 규림 시브로 미자와라 진바시 쾌베 당래 규토 미미 법조망 미니 자와라 진베 칼람메 제 쾌베시 니르 쇼킹
1: 서범미 아동 자매 두지 튜니 예배 당례 법조계 토가르 추구 제배 제이 미 시방을 세 되네 법조시보로 80신겐 지감미카 양자니 태외 튜규미 미국 법조 대더부 초부 장람 코모 톰볼 태양 코모네 하세팔 업중어 숨 예배 태다키 름티 시비 미국 법조 돈벌키 주처 구연 숨 예배 미국 법조 태다도 드버탕을 서 루키 미롱 망부텐저 요괴된 강이 남시나 칼람티 준비 당통마 미 자월 진비 임시
3: 오나 미미의 시신 토법종 망부텐저 준괴된 강이 남시나 당래 름디 코르강키 주린 장유소이 미미 법종 의뢰 준퇴니 콜라 통비 사퇴 침부식시 제주부탕 미 자월 진바라 당도 최소로 진조 제괴 콜라 통비 지 람타 지리 직동 야탕 십지 신이 유부탕 찬염 서범이 시동 앞장 인신비 대규도 미 하장 영용시 제로 니도 자매 주민 직로로 콜라 통부 중급 미미 진니 답디 락제키 담가 식미바라 티니 최소당 저와 협의 담가 식시 자제 장부에 법조를 서범이 시동 계제제 주 개조당 토조 법조를 서범이 시동 계제 급주 거지 루몽오리 법조를 서범이 시동 급경 업중하지 고루 법조를 서범이 시동 주제 등주 퇴송 외바소 법조 강신이로 미남 중 신앙 기회바 샤다시 대개 칼롱난 수용 두세 탕숑 기체가 양 생기미바타 로리 찬용 최제 레고로 호기 서수도 십주를 내기 유시
1: 대갈 천내 집안의 최감식 대회제 태양 검은 매고 레추 톰베 단장 선바 청지광키 급디디 안정의 발토 송종 진미급부터 레미용동키 삼조달 사퇴 체규 심다 제외인시 급디디기 골주부 탕콩키 법조를 용탈양 미시 규지체나 당매 미미 법조 숨주 수업계라 레톤바 야탕업종의 용토 당류 제죄엽시 미자월 진발 미 송종 체규라 투주달 조외 캐린 톤교양 체규 콜라 톰보니 름디 장베 름토이 게디 사공테르 름디 니 십준체 택서 슈르웨 니가 체로 두교 마세 지투 유링 예경 체급 미규 원숨 세준체웨 젠롱 티웨 체규리 원장인다 장람토 뛰게 메고 지키 칼체 판도 총 징게 메고 니 체급 메고 게 림바 민다 엄냐나 겐진키 고고 왕키 메고 지 미미 법조소 카카괴부터 미국 신시샤 주투지 신내 모투 교태 미국 망보 된장아 고르게 투배 개린 지기유
3: 로니 슈링 초배 작람니 주부탕 무소 긴진 체제 망토 슈진 침부터 미국 고르교기 장부리한 대병왕 망토 침부터 초배 작람 샤동 투배 니르경 추시 낭 통매 투수 주기 미국 자 숨동규 딩기 체부탕 다자 니다라 주기 미국 자 주빈 동기 협시 미국 고르교기 장부 망토 침부터 미미 법조기 각자 뉴버 대외 응원세 퇴도 침부디 유크 망도 침부리 퇴주 전정 토니 미국 퇴도 도조세 토로 니디 침유시 미양 통규 미비 토담 야보 체 토밤시나 태양 법조수 미미체 토담 체계 미바 미라 대례도디 토담 대외 리부타 대외 십자 체괴바 전구 유시 칼람디 댄자 샤주 토비로 니슈니 댄방 약슈시시 서괴베 하사멍시디 구 통부 루몽오리 다다레 구키 추장 시초 당념토 소나티오 법조수 파르싱 내륙 제발을 꾀바디 조부르 대리 콜람 교류의 직제 춘진 제배 출고르키 카치니 제제기 로람 십제 체린 치바타 구구 체네 자람키 람드 치르타 눔덥 닝바 장세 체지 눔티 양양 잡아 타바 침부 계급 타동 구구르 치기 초진 친워 도적디 계제 쉐버소 지기 없이 파진 레드업 시베니 메코르 미베 급수 레드윈베 디체르 십시르 소주 탕 송종 뉴스제 치바라 세르신 로몽오리 다다리 귀키 소바 응아이 사고르시 미미 법주 숨토 레드업 틴다 팅 촉치기 없이
1: 시차오이 용조서명아 12수 묵치 위티 슉체외 셉지 낙양토 교계여라 군대기 카와포요츠 창할 챔부여 원장래가티 두기민 생겐지장미 테니 안주정지래가 인배 네바르토 야구두그 시사괴바티다주도 콜라톰보 정시딘저시기여바디 미미법조 참마 테제기 칠레 정실 두도도 20년에 직제라 다와 숨르 산에 사토도 십시 텐제 제바타 록던 직제라 니르 다신 다시 텐실 리 제바타 다르 산에 사토도 십시 텐제 제바 록던 직제라 사고레 90 텐제 제바 제리 미미법조 총제 타 규급 머시티 난키 통교 메야 장람 하장 댄싱 생워 철도 델링티니 칼람네 덴바 망베 베준레 총웨 로디시리
3: 미미 법주 타키 타유키 나바 균총 치 토팜시나 대체 처모 법주니 응원체 미미 법주 시시 페제지 콤답 등 뒤니 법주 테레 균도 조고 총신 제로 니도 야미 주주 로로 처모 총대 디니 표지 천딘 총대지 체수 중니 멍시 디구 균체 메바라 되고 창토 당유 대균도니 미망 콩도 그루월이 종아디 타고르기 상탕 총대시 망초 취직 하삼치 메고르 주지기 칠규 그고 니리신 치료 진급시 제로 니동자미 뉴스쟁을 진드 중립의 최주진이 메고르 팅 제이 구제 직등 처모 법수수 대부로 조르신 장남 대진 하산의 시중 기념토 구디당와 규 로추구 예신 쿠세메르 내베 메고르 법수 대래 주버수의 양자 통화를 잡시 퇴티내송 메고르 종치바 통양 대낭 뒤미도베 조비디 조티엽시
1: 원체 쿠스미 내베 콜라톤베 미미 법조테 타자 사드 총대 총어타 치조 뒤뒤 제베 제타 살바시도 교류 미미 법조 거시라 미여 법표 거시라 타도 모자르키 균도 신식 총어디 점링 장람키 서법 토슈기 법조디 당라 법조수 유고와 망부시 챙아 천딘 빨갸 용규 이왕국부터 미미 법조기 전종 대표도 용계 유고외 샘난키 가토구 유 착진시도 교류 없이 미미 법조 체리타 튼병아 주규 제번에 미디에티 계좌 매발 리네 댄송 집에 발탄 티네 미미타 미유 와키 더뚠 윤도팔 로니슈링 레와동키 람다 디투 제베 법조 대다케 안조 된장아 치르규 토발 튠긴 조와타 강정 사도타 미게 산에 카와키 파르다 산미제 발 통도 당원마세 벼기 뷰제 토에 피게라 균체 메발 순슈 양내유
3: 생략이 공도 센터 버티니 고주토 칼람키 규림 시부로 미자와라 진바시 쾌베 당래 규토 미미 법조망 미니 자와라 진비 칼람미 제비티시 텐디 성교로 군대 군중 레진키 주된 조회 지라 제비 낭센티 순잠 다가 적이
2: 성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1: 양타 세주 제외 양양기 디고
2: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1: 초외 님주름 면베 군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현조 롱친 년천 리고 그외 롱진키 성교 초두 리세
1: 三九滚对滚中写不得谁三个人给坦坦南巴村三星北列前第二篇中龙庭烟庭列公票给龙庭给三九滚对滚中写别其地列前日列前第孙南地基拉堂编中的内座重启了哈萨内连接错年度学习下面连接内摩托安座列前三九各所学习滚对三九他也讲出来滚中农户林里

0: 생글링게 탈류랑게케 제소 닝버 사바르제와 갸뷰르카 숨베 멍유고 통주 주진이 수장아 제도 십제낭된 변조라냐모 되는그리
1: 니자르게 그 피규르 올린키 너시부 다냠토 산엘라 탈류 튜윤 치징웨 미세 개빈키 제소 닝버 사바르제와 갸뷰르키 카 숨베 멍유고 통주로 조겨 니슈쟁아 제도 탈로 전도 제급 피규르 올린키 너시부 소디딘 다냠토 튜윤 치징웨 미세 개빈키 제소 닝버 사바르제와 갑조르치에베 뉴추 통진키 김주록체 시종 체제 야자 숨줄이 개와타 뉴사라 랑고로 촘제 시종 체제 다원이 뒤마라 야자 초줄이 개와 탈로 커섭기 캡콘 낭주비 링류미시소 독초 균촉비 링류 직체 시종 체제 투송들이 답직 탄성 바로 급시 대유 디진키 산의 길에게 대류 통진 록둔 체바로 모투 조든타 커섭멍의 토념한 주바 십제 딘비탄 무의 죄당 천딘탄 뉴치 경화라 치바 거제시부로 동숲토담의 흉류 개발제 전에 중앙키 멍의 폐주동의 편제 체로 동주입시 생략이 랑제기 체리 캐진의 계지 넘시 전주키 차가톱샤 시제랑둔 쇠남디기라니 해제소 모르는시
0: 산내티게 퇴주지지니 수신이 점령 넘시 전주기 리니와 중구 소중한기 院士타 중구 넘시주 송갈 넘시 리지 캐진 徐建民라 그 둔주别 계지 넘시 전주기 차가제티 공기 넘시원의 타 송갈 넘시 차샤 티신 넘시 레우제라 퓨중 레기퓨와 생두체부지 랑게기 룽딘 넘시 송갈 차샤기 멍시 딩겐 타 사제 인베 徐建民키 룽딘 딱젠 당부 넘시 딱제 콜강탕 룽딘 딱제 니베 귀미 넘시 딱제 송갈 십수편동 제발 근디 당외 랑게라 넘시 송갈 매번에 예배 파기 룽규정신기 체계 중요시 척배니티디 넘시 송갈 카직제배 강제 랑제 각주 체내 룽딘 넘시 송갈 팅이 넘시 응원다 동화타 넘시 균도 라카대 적바 뇌정원과 단용도나 람디 체바제기 체덕해 진식도 요와 근디 당외 예지 넘시 전주기 차가니 콜라시비 넘시 레리기 체년 토슈기 차가시 인베 넘시 레리기 노벨 차가 시 주기유 차가티 로달 텐레데네 콜라시비 넘시 탄 주제 세콜레 몽캄 체리제 협공소 표준기 리기 병겐라 차가 주기유 없이 徐建民이 시지 체년 대통겐 중규 체리 개진 시부터레샤 생글링게 진짜 당분에 앞에 발랑게 예물제 총라 코르교 댐부 총샤 시제 낭된 변조라 명문을 능그리
1: 중국 민망 의관기 협자 재배 정시 사슈리 응원 바르시는 탈로순토랑게 예물제 총라 코르교 댐부 총신 탈로진짜 당분에 앞에 발라 톰제 분진 림지 겸나 고르 통주로 제동 숨겨 뉴슈 쩌구타 제조 계동 준비 제부타 계지 지시주 등 의관와르키 분진 총라라 사르도 슈기업지 진짜 아바라랑게 키시중키 분진키 멍의 도지 키장 고르 통주로 치리니동 니게 숨주 송한 하상 세베티 퇴총벌의 고르통주로 니동 숨제 시비시부탄 퇴소 개동영도 시비탄 켈레기 편진키 멍의 도지 캐장 고르통주로 제공 주제 제주탄 퇴소 시동 세베티 퇴총벌의 고르통주로 갸탄 제주 개송탄 퇴소 고동 바르기 없이 달려진 등합의 단추 바라 편진 총대 주인일의 사장 고르통주로 치 니게 주민니탄 퇴소 초동 신도 통제 편진니 계지지시 예낭토장비 미마 쇼고르키 진공지위 편진시인신 디니이장계기 편진총재 고예리 구디동위 제덥 계진시지라 미마 쇼고르 계주멍의 도지키 탑람 자기동화탄 미마 쇼고르 계지진러 구디동위 라지 계진시장입시

0: 레군 기지유 긴구르웨 시지 계지 금주님구 기담타 레지소 가고로 총재 인생 팅직타 십시리 팅직 퇴감키 럼룩제 문주르 총화규 내기 퇴제타 표룸 벼소 산에기 캔딩 킬레주 제슈 체주 이왕공네 지저 총등키 퇴레 초보시 락상차 유지 검답제마라 가고탄 대와 레디 퇴레제 송도 제외 고이 나바 무퇴레디 계주 총등키 답디진기 주제 균디 토로 동주인 시세도 세르게 랑촌기 롱티니티 기망베 십슈 치고 겁니바 고소샤 십제난드 쇠남디기라네 이제서 먼저는시
1: 예잘 롱티니니티 탄잠 덴도동 단년 토베 망베 십슈 주베 제견조 랑촌기 롱티니니티 기망베 십슈 다웨 치고 겁니바 시즈 총게 토베 고초바 탄종용기 총게 탄서고 듄키 투지도 망베 십슈 치고 배워시 고조 제걸 존니르 초아기 산에사도토 망베 십슈 세토 용자 체부타 망조라 르브세 유감타 저드추고 제바마세 시주티자타 디제냠소 레고 좀니 체유기 서지조네 산에사도토 샴디슈바 망조기 그수 챔포토비 없이 민가 정용기 롱진 타닌진 단년기 척도 민볼케 제자주 고주 고고차 투시 타자주 고주 고고차 듄듄 소소심바타 미리게게 롱진네제 유수 체제 Lord Chuzu, Chikri Nadon Hazam Tan, Yentin is in Lord Yusu Chiz Chuzu, Dundon Sumja Singye, Jong Yonso, Guy Yentin Wenso, Junkin Tizan Chi Nishuta, Chikdon Yata, Tedon Sunga Junkin Tizan Chi, Chuzuri Nisin Sing, Song Chu Ta Chongir Dunjitim Zilla Tendom, Long Tin Yentin Chen Yong La Kyoshi.
2: 三零一，今天准备采集人龙城豆干三百斤这些东西留下。西边两段，孙南地区那里，你接走，我准备去。初步江南山东通的龙岸泥水口岸陈素秀区，平均龙城人均人工给三十多岁，别几个谈，别给你给龙城豆干，看他们给养的人物，是不的？今天准备采集人物所定居这道龙城豆干田呐。 사투 장람족준 타피게 주시조월체네 장람족준부터 사투 미리카기 망조 루지 심치키 듄도 예배 배덕기 등규조엽시 농촌 대가디르 지담 민별 능부시부터 창단키 예양시 류콩와 니수예여부터 농촌 대가리 낭된니 초표 장람능민의 배신 초망배토안의 장람준배까지 담미골 난기 등규 미럽숨기 칼람나 장배 제십 사투 경감숨균소 모자치외 중립 링유 레전디나 장람 중계 멍미게데 타미리카게 망초서 순념 퇴배 미네 숨년 사신체부터 주준부처 강에 타닌갈 미진부터 길세 미발 리기 비외 닝도 펑발마세 미리카게 미망게 심슈 직지 타편준 럭람 체배 투기点点 남바야 춘발체네 미리 툰지 김산 직달지 세배 학삼수 미기 제심야 원발체유 레전나 사투 룽저타 육주 추제기 자서 유물기
1: 在路约别列前新建南了余额了列不得不难忘行今日日度新格林界参加六个平地平均龙天年天列王票给龙天界三九关都关中西北列在那车车学别南天恰仓年终学出平地列前界总队建国盟界不拉坦西北前个南界你们次令拉坦普山正对拉尼日

0: 배디게 샤제 챤야 콩두 샤베 배티다고 쳇두왕 튼송게 배디디디 망불레데와데 데야 나도 새가 제제 쉬게 튼다라디 카라스나 콩두 샤베 배티다고 나라 중에 대배급기 푸이 푸이디 누바 요르베스나 누바 요르데 급거 대구 진주 사장기 친구 뜻이베 고든디 카라스나 진주디 조초 양만나 대당 꾸지기 겁라 야이나 조 대바 당 꾸지기 호든 대바 친년디 영주 서이디 인베 차네 문지 체제 베디샤바이 디나 튼다지기 다시엔 가데스나 꾸지기 겁라 야이나 영주 서이기 조 누바 된제 꾸지기 대바디니 세부시라데 디나 치락 난승 니바디니 수바디 가데스나 세부슈바이나 爹堂古子你了谁家外你不看着他们的外孙那毛堂谈的你了开把姐姐听你爹把堂古子给扩定的爹把给我得不如了广东下边其他的男生阿巴迪了样就从其他边前你去你永住唱我几日别拿我都巧克力头脑我的学 제주 포이 필라 대방 대시배 되네 마옹 단단이라 우주 페이 자와드부 니바디 가르스나 지직 폐지를 피미제는 내시배 지직대 단다와라 야이나 우주 이기 머슈바 숨바디 가르스나 거과 대구 진주 사장 키 진리 대시 송자 대바타 꾸지니라 영주 서이 슈대 대바타 꾸지기 코든 신의 세월 제바 양만나 세월 죽바 더부 고구구여리 신 디거 무슨 무슨 담마도 주수 고쳐버디 카드에서나 나라 라숨 영주쟁기장 두 대바 당 꾸지기 코든 댐바 주바 양여버디 무슨 무슨 레마도 지기 슝라 고쳐버 양만나 튼더블로 여버지리 와라 나도 빼다지 샤베이나 Pawo sakabda kanan rukor rata kor, sakabda kanan rukor rata kor. Takanan shingi, pawo sakabda kaya da kya lata ke, sakabda kaya da kya rungu ki lata ke. Pawo rangabda ngana rungun nata ngun, rangabda ngana rungun nata ngun. Pawo sakabda kaya da gyashib gyur rata gyur, sakabda kaya da gyashib gyur rata gyur. Takanan shingi, pawo sakabda za lata ze, Sazabda zanandu zun lata zu, dobu, rola. Digablo chungwe, de tang guzi ki kodun denbar zhugwa di, zo gol tang gol soso la shugbe, yengjuk teyi di, denbar di. Didik di, zawa la yina, ngosu sung yuwa ma ri di, gopgar degu jinju sajang ki, cinglu dun si be, kodun ti dang zhuwa je, nganzu shugla kochokba din de jiri. Sebraj shubu na, nara la sum yengju jen ki gyang, deba tang guzi ki kodun denbar jubwa mangbu yuwa ri. Kondo, nge ngoto shubu ti da ni, tu sum chirak be, gol sung be, menga gopgi, cikang shibu di, dian dun tang deje, be sha ne, tu sum chirak be, gola ya yi na, ngoto tang, deje, shubu sha da yi, di gola ya yi na, ngato ngoto shubu taga shegi yi. Li ten di nang la ya nge, tu sum chirak be, gol sung be, menga cikang shibu ti, dian dun da zhuwa je, 别下节, to some chitak by gola, or do tang, deshe shuba yin. Lizen chimenala, ne, to some sheba le, to some tuba gola yaina, or do tang, deshe shuba yinbe, gaja pugal lunjin sample bonamge, to do senarana.
1: Tandani. Beijing ki chizu jubdun daktaji.
2: Kama nge sengguru.
3: Senggadam so gung kamsa, siamla diyane kama nge senggyu nyejuan shukin. Tiri nga chui chizu jubar, Zhongguo Kongchen dang hu nian he, long kya tang xiumi nga kuar dimji shuwe cao qin, mi mang cao khan qimur se bie nga cao bata. Zhongguo Zhuyang ki jigib shuqi, gyakab ki juqi, Zhuyang mongwi ki juqi, Xi Jinping ki, dun jie qie jie sengda tongken le, sengda jie na wama se, song xie kye qien na wata. 早前头，他同解用其培训空前党员谈，解用其培训党团立主吧，解用其温吞习近平党政组建了新党党团。 中共中央七星球体开始上的上海雪天广西列团体新旧规矩闹他中共中央体积极书记习近平体上的所有闹成开始结合其主席习近平体32岁级华民年他点击得成经历难年结合你表话前者总年老公恶趣口味点击许多中央政府部党党开通最成绩32年外边行难年到女生来龙秀牌中国共产党的党员机关同居集团车子家庭女士变态成熊出行不提老狂不来这家庭专门集团成熊阿牌给不他党的习近平总统这阿变习近平送他成熊集行不提老狂不来这家变态成熊集牌给不提孟小平被莫名连续连队归北随意用战前与变态连控他忙操操吧恰恰前吧熊控开来接机连没多少免得点休息个孟小平被莫名落菜他老年与人气恰见为参与偷渡动手去随用车的修脚断绝不他所以他第六季的给不年少我也说拉大切运转退休年初期人年期年到20出来改用江南期养生节俭体力内过错不他改用江南期主播每天同幼儿教堂成熊记改正同时运转苏贞贤被成新团的我本心态记得阿边等酒牌孟西六千起来送他中国龙青年轻期贵客人卡板酒店同居交给他成熊袭击身边他吉阿姨贵客人卡板酒店同居交给他成熊对我死不听贵客人卡板酒店吉波尔天加着出去日故他成熊松心学不成基础肉脚进程三年的送我也送六点七元不他基础肉脚进程六点顶十千年刚刚月边忙早期清团天王建送电力恰情孟西不说参不对运气你对娘这一套打不打呢今天出别菜你是过年呢今天准备菜按你牌该用说基础肉脚进程其他三活切过别运气毕竟给退休他让讨论说年到你是出来阿个美怎么临碰别入卡在这九处给他多人他挪威入卡去多长年一趟几个团年过地地我入卡来拿板给我他入卡查这送去索尼去车被真多人他法人是入卡去多长送他两个团年随着入卡旁边写月钱不给母爸配音他牌包了九路月边怎么临碰别路月套车被真多人推参他包了路忙学去包了玩球多有人听到这边开始熊悄车这套年轻用战旗本心态要这么难真的有人能问自己前景问要这么为了同学送去搜过当中前行学不他要这么难真的第六种就好有人能问凭要这么为了同学习近平就动用一遍他要这么为了同学你给给去开送给送帖就用一遍特朗普能年破产干部拉扬四星期连年苦为年堂部四星刚开始了明大关系帕姆尼格俄里吉曼明白哈这么天气与任习恰前往没别冲明出国结成俄里吉曼去托他让民众会电笔切去了他当共俄里切推称抗起各自全他接团行他特朗普西兄弟顿别吉曼托他切抗起西兴抗起天自民党学不正三国北结合江南草本的先到起本行难年到你色出来见到顿别切记念念草北江南冷体永远相当同天龙你修口里推行不他人气当然主播每天同居接他成熊连我洗他我所转同居接他成熊阴洗接真前区别抗熊撒腿边教他接错逼他恐别用酒归地贴吧他每日听接他他参不电听用酒归地贴吧马赛冷月忙早期叠子下我也是腿背切入情绪不正今天主播在送去你听阿车让酒酒四兄三酒兄弟抗起当个更年修备中苍松吹草天气别广团陪土虽然腿背拉到二七倍接团所谓母鸡三酒正扎起从头听洗不错不他萨尔图的秀图别让教米错起开往给送切去我最切去不成我最切不行谈城西边教别给教不清不他地归边教他娘去边教说连南三边级别给教不清不他团体茶杯蓝块冬天他阿给话女儿给话茶道从你我说连南三边他连秀图别米错盲头清别连秀电不他盲错偏怕别给主角规定东西去都不秀开前行图去呢测不起的这位来给培训学习送不成你推开始从今儿起五个边角团里那团做不他那团体跟随协助他在他面去跟随为者作为跟送律师与国所开空等级大年经常能够当到他在他律师跟国老康所去协助军南监督有前辈跟随协助二位来所请学不成三个那么说听地刚不能生就念着学参

这个手机习近平去，讲句言论不撒别托，俺最对了你为谁中间学习？团结你多秀英，一季你谁来怕？俺最一季点不烫，印度切记团结别特，母体天际杀绝烫，更多感谢解解托，罗点革命昂，各个多建组成烫。 미리 깨닫기 지지 민재 처소 방알 침뷰 뒹규 제고시 맨대 낭윤

자시베 퇴산딜 모용미게 알레 돔종 아탄게베 제시민딘 시규타 만지 성매 지겹쇼지 시진핑 키스 신앙외 당 중앙 키 타고토 튠지 텀습 제디 중화미지 럽진 깨다키 중국의 북두 문교 용화 대특 회미 치굴 생각은 저 디링기 이지 제가 제시디 시베리 전디 신장다 시인 남부 성은 지리 전신신앙와 인터넷 제나 시인 인게시 된 자고

0: 연지라.
1: 너
0: 더트링케스는 술락도 가바기 체진 이내 자 총슝다 간이 분치 최디야. 링방 쉬기 지시디 투교기 거지도 안.
1: 제시 투교 유배 마체 등도 충교였다.
0: 다자.
1: 제일다 로지기 투교디 차자공 아니 단 잡습발.
0: 나
1: 단대 찰세비나 투교기 취지 가잔티니 용자 체유부지 시용디 김장 카지나 오늘 거제 킹여시. 양 김장 카지나 심도게 킹여시. 그런 게 챈티 제지도에.
0: 제일다 제장 로다기 믹세게 투수 팀제지 샤용고 유도 삼바 탈롱원리에 차샤비나 오늘 수이디 센디나 로야 임부이나 로드치모야 튕킹히 부주타 김다리야. 로친키 담그 컨제치 구민탕 치기 지 철구 컨제치 구민탕 당신비 로판 충웨 김다탕 부조리기는 이수게 카뮤카지 순도 침부충스
1: 타장시 전에 티링기 김장럽스난 채나랑난치 군주님버 겐포진라 제도된지 슈제가지 김다탕 부조치 제외 추베 마원了呀 다 컨제치 카쇼 구민테그낭 튕치 지리시 나나스 냠드지 세나도
0: 也不住老公看啥给了人家当然去金山路是得在哪路里啊骗了吧因为呢他现在修行的但是他之前你是真的呀让中给土狗给歌唱的团团了当然去金山吃东忙被哪路里啊搞不拿捏有人不会讲这要是吞鱼对怎么样不会讲这要是吞没对怎么样罗胖拿不到心都拿捏给金达达不注意呢有人罢了真正应对怎么讲这要吞被不住去但是对没有被罗清里啊都会去被 그림나로리아
2: 김다이나 다 부추다 참로기 다 토나시부치 샤야 다와든지 슬레브바 나는 덴지로가라게 덴지 손두선 바 심나로 오네 다 김다다 부추서 슈야 이따 삼노도 망고치 코기 말해야 오네 슌두 첨부도 그래서는다 아주 부추 납자 뒤주 증고 되서 침배지리야 제부터 근데 토비메 디문에 제비나 개신부를 위해서 하장 개신부를 봐. 또 이내래 이두디나로 슈베질이야. 가장 하장 토보단지 김장 베트지시들이제 슈나니 망고지 용고지. 이내래 냥 로판치지. 또 숨어 좁지 슈야 근데 김장 망고 중요로 봐. 이내래 근데 이내면에 니 딘제 승비 김다 참물로게 부주주다 납주 고주분에 제때 드링기 투주대 차샤비는 봐. 다 납자 컴 탐고 뻬네 지지. 난 탐에 죽지 내내부터 알레 부주주 뒤부터 다 큐브 뒤코르문에 드디리다 때문에 혼조야. 반바스 때 제문에 참부르 지고야 돼 가장 개심부르 선비. 이교 죽제 야고 터뷰는 봐. 문에 딜레 하부지 말 봐. 우주깔레 로톰나 디게 게베 지르 봐. 세상 디문에 레 하부 마리라. 가지 다다 이교 야고 슈부든 제 단남 샤스지 김다 카지 보조 뒤는 말에 개불로 야야 특심 뭐 좀 되나니 또
0: 디안 근데 이날
2: 진짜 좋은 동화다 단다 먼저 연연에 진짜 좋소 이제 야고 다샤 스부고 뒤는 안 넘주 존나 된버 된 버지 봐 또 이내 개불로 돼 그랬으나 특심 뭐 좀 되는 게 그랬습니다 디 지네 아니 보조다 카체베 뒤주 틀리소스 이제 손이 도와다 근데 망체 밤에 칠 때 된 된 임비는 그냥 김다츠 왔다 내 칠랍 치모 두디 잡아 나도다 카체브리스지야 나도 뒤니야 땐 더니 지미시오 말에 시비아 뒤주 틀리미루스지야 안데나니도 뭔지 지지 쇼나니도 가발라
0: 근데
2: 제중아 이제 지르셨다 문에 된수강 레 하부지 말도 왔다 저와 된수 참물로 또야네 기교 여군마다 바차샤 윤르바 안데야야 아레 삼준 데승비 문에 김다츠다 아니 변지 참물로 부르디 제도다 도스모로 제다 직 중요지 봐 모수다 근지 토네 슈마시메 다 교나 덴베든지 중요지 다 이내레 안주 남산 광부 추 부줄이야 시외 하장 계신 부셔서 비 디급리야 안주 약주 주는 군조 양네 잠지 투구 대외 거를 서부시나 고선 비 깔레 개요리 좋아라
0: 네시
2: 문에 딘제 깔레 먹게 비치제 베드 님은 강교 지제 용교 지에 말 봐
0: 네시
2: 이 두젠 나로리아 침부 잡내에 쓰는 부주디 개같이 탑 잡으신 비 제자 군주 토네 차샤선 드린 이쪽 가차 되면다가 김다 되는 놈 교교부지 유에 마세 코란주 갑자 대뒤선 봐 대외 거르다 미주 체미 다 요르신 비 인심 교야 된 제를 생활에 루프초 된 제다 다루 튕겨 나로 여봐 이제 여단 배도라 교부단 배도 교부단 차샤 나 진짜 지금도 와 먼저 가봐야 게 메뉴인데 연주 파게 봐 차샤스네 남산 연주 딱 가장 깨지 들으면 남주디 수수수 냠마비수 지는 두시딩 동안 원제 지용도 최선 역시쇼는 김다 최딘 토리아 다가장이야 가장 딜제 가면 송야들 명단안 야고 요리성 비르바 투주 담배 타매 죽제디 된사브르바 역시쇼는 오늘 최 김다링게 딘제 만나로나 쇼잉아레 비구쇼야 그래서는 다 디링게 투주 장제디 탑교브르 담배 긴기 안디 베트민스치 셰리아 다나제 부투르기다 차와신다 좀야 토리아 딘만비다 데다나제 닝도 메브 마소로나 쇼야이 그래서 단다 부투츠 미스 게블레 게규망 요르바 근데 진짜 딘제 손자 디나로리아 안주 군조야다 겐데 그네 총유메 안주 꿀레드 그지 뛰어요리 아 규겐데 야오지 체나 부투리아 닝도 빠리아기 딘제 미신 디밍기 심자야 담회든제 손제 부투 디네 체제야 고자모 투베 소딘제 순나니 심리아 강에 체소나 미수이네레 대가망고지리아 제약 때 근데 소리도 심슈디 차베 겐기 메스문에 철라줘야 년가 열발
0: 내질
2: 이제 예연 망고시 도가 같이 딘저도 보고 견딘 직 통소는 메스치 콜 주제 딘저 숨무도 따라 그말 로진이 지내라 아니마 도교 야고 다음에 와 란다수 요마다 손데 보고 견지겐 기센 참 메스도 와
0: 주자 이제 세야디 직 담배 주고 언니 장제 토요리라 마이 튼시브스 와
2: 언니
0: 장제 마부스야디 수이네레 소소 야마부스 건데 요마지 당은 주지 이제 다 제제 장제 마부인베 부주지군의 쉼는 배전 망부나 요리랄
2: 지
0: 투주스 두선반 부주 망부 전한 홀이네레 지부대제 럽촌체 두수 폭상기 시도 배전 망부나 요르발 다 장제의 직 토윤 두선반 다 익제르면도스데 오츠모네 사르베스 쪽에 전나딘데 용거발
2: 디나노네 부족하지 마체바 차샤스네 다 드린디네 내 수식 중요 요르발
0: 요르발
2: 그문에 녜 두주 촐라단베 다 제부디르샤스제 랑가스니르 마르엔데 승비르발
0: 제질 부주 폭삼 인내지 파메게 좋아 인내지 차산로다 드리 알레 투교기 가찬데야다 직장 열발 아니 가찬 야오토메도 삼바 김다기 로팜딘제 용고어지발 아니 부주 인내레 텔레 양혁백이 심도 용고르발 디가리아 땅은 주지 김당원의 시비는 부주리아 랑가 컨데스텐 그레스는 마오리아 낭다요 말이 슈교아스 부요기 마오리아 전인지야기 심슈디 마샤지야기 롭스티드 나야디 케침부지샤 삼산도
2: 지샨 땅은 주저와레 타그란스 김달링겔 쉐디 단체 도돈 푸초 초야 쉐디 다 티링기 토교기 가찬디다 야고모 촘부딜레 두긴디 다 수수르니 이게 체르바 20인치 제고고르바 20 제베지 나는 기랑게 아닝도 마차브체 닝도 마차야 김쟁 카레스는 기랑 푸섬도 도도 대여르바 푸섬 유베슈고 튠 남양 치처 말이선 비 제장은 주 이타 마차브체 모투 능기 남내야 균야기 심슈디 결혼나스 제 너무 졸이야 근데 쉐이
0: 너생글라 도제난 다 제는글라 장제 예고 퇴제 답롭친리아 이규 최배 부르승원의 시비는 부르인의 가보 김사 간이변지 다 찾아놓다 토나로리아 오네 가소시라 용거로알 부르인의 레다원이베 속시시제 대하여발
2: 된지 좋아라니 근데 승동아야 맞아요 온다 노중이 딱다 그래 개월 학바도 다 돈진 로숨나로리아 쇼응알라 꽝치니 제 그래 그게 이제 사회적다 시시 시제 뉴스 개월상 찾아로 요리로와
0: 실라
2: 김다 돈에 찾아왔으네 다이나네 다원이 제 녀석이와 소녀의 망고도가
0: 진
2: 알았음 주체라다 탄데 지속 조단지 랍스 체면알로리아 레베지 드바 뜻듬바 역시 손에 든제스미다 녀송문에 개부 열르바다 데데 녀수시 쳇듯이는다 문에 안중 예수 십시 개우 아삼네데 망슈 님주츠 녀수 개부 차베 지리아 도돈 모투 녀수 개바 차샤스날 녀수데야 개비티군알로레 다 님부 메베서 차베서지 그래서 너디게 콤브르바 부 같이 든제도가 보고 신변데 체제드바 직향바 두게 사실 아니 뉴스인데 가지 된것도 와 뉴스 근데 개보면 학공도 민간 좀 망치에 다가도 와 기부 쉽지 친인사진 기부 치단 마신 배수 제 뉴스인데 가지 된것도 와 등 예를 와 등재 주셔 다원이 요르와 다원이 나로 다 오늘 님은 가셔지다 기란 소문에 시지 대공연다 검치 예윤도 발이야 참주슈가 조모도단데 중 요르와 롭종 좋아기 등재리야 참주슈야 등재다 채 두주만 군나로리야 아니 볼라 몰라야 다가 줘야 등재 주매비는 된조치 뭐 된조 예수도 시티 조르슨 비슨비 기부 용구르바 안 디지엘이야 다원이 디나로 니체는 약슈디다 79이슨비
0: 70인데슬라
2: 답변에 차샤선 달라르 쳔모스스 강부치 쭈구르바랑가 사보 토제야 토르 쳔부르바 딜바구에 가레슨다

0: 랑게 기회시니 믹스지 체제 콘텐제 라제드 디지잖아 근데 체비는 기나라브사는 레베질이야 레 젠다 만다지 총차송아 언제 지지 디네 기세 강세 볼로다야 라제 볼로든제 가부유비네 데레 투주 디나로레야 기란게 디톨레레야 수수야 제드데 디스디스잖아 미세 차브르 시토는 가레스 나브치메나 야주도 미길레 만다 유브손자 심슈지 유브손자 아얀디나로 준야 심슈지 레르바
1: 네스
0: 준야지 신 나브치메나 독 슬레다 참로 찍찍간 인도 무수수에 응감자스기니스다 나는 캐싱고이나 미수트 싱고도 인데삼제냐 냐차제 호동안에 랍시메나 공부 담고 부드네 냐차제 아니야 로시베 졸라다니든지 용어 망고 용도 와 더원이 철시직 수수 레다 튼두지 속으로 와 님디에 차잔 잼제 멤버다 로시시제 멤버 철시직체 더 디네체 더원이 지릉을 공부 담고 빼 랍지 딘나로야 아니 철시 근제 죽고 오면 어디 더원이 딘나로 철시파 리주 용구 유나미나랑게 철시지 지금지 카세병원이랑 신지팁지간 마치 원지 전에 야구도 승비 끝남고 인비나 로젠기 낭퇴되게 대제 학바도 대래 김다게 직체 갤라게 직체한테 제 꾸지 지고라 다 전 다원이 디나로 녀저와리아 부주츠 역슈추나 소소랑게 단도 유베 팁니네 숨파치 다 돈에 야구 승비 학바도 단다 비수 칸나로 부주 디체 야나면 차게나로네 롭디 딘제 지원한다 디게 이토네 인생 计划서 뭐 딘제 롭디스도 어디 인지 민지 탑시 스탄제 아 시나 김다게 시나제 부조 직다 주난다 시 인다 콘조 공부 탐고 컨제스 보고 유메 니네 안 랍 체미나리아 레스나 나랑게 컨제스 제 조고 유메 된조 카세브 십지 지도아 온 디체잔 더원니 디페주 두스다네 야고레 승비
1: 네세글라 타글라게 온네 드리 더원니 나로데 람두 야오시라나 승길 나만스 롭튼기 이규가 차 스스로로 퍼부다 스스 데메여베 롭트 치모야 드라 유베 딘데 지고도 잠바 김다게 이네레 당원네장 예술혈뢰 제교와 랑칼레 카스아스 송구르왈 당원수 하나츠 예수 경고리 이네레 마오디 티웨장 개간 체진 되선바 더원니 나로데 이네레 글라게 최고직 차고 근데 지고 유메르발 대외견 아니 수수 되메다 양수수 정군 안에 수수 체되베 차와딘제 지리아 전고르지 소나르발 오늘 리자레 당간수 미제나로리아 미차잔로리아 당념 치슈디 님지기 추즈니 슈즈시드발 미차잔로르 다디 카지게 님지나로리아 레가 망부 시고리 카지게 야 레스타 체토고 말이 자 추즈니 슈즈시드 당뇨 임비네레 미수수 페주 단다 마자게 야 미신베 카지리아 우즈 두즈 망어 메조 삼성기 차와딘제
0: 能够懂啊，他顶这样就怎么办啊？那是去俄罗斯去买呀，给不得啊，对于能行的，给他做了呀，家家把圆满了吧？那第一个不一样，我呢，不过是说给人贵的，就是你是这些个，吃过的呀，端起去，忙起，就是人家的，看着就这么做，我呢是说了把呀，新的的这些热些什么啥的都。
1: 当然是，他的就是你是这些的嘞，他每次吃过那罗了呀，有余不吧？喏，
0: 这种就退出了吃过，去多年没见面，那没得没事差不多啊。
1: 是啊，退出
0: 的他。 看球，这每次的看球是这些都是对的嘛，恰恰说呢，我那会儿他们对呀，这不看球嘛，他不听这茬。
1: 是啥？
0: 他对，当年当然是吃过这些，老早子啥不进那罗了呀，恐怖别说呢，也是那恐怖不要的嘞，对有的生病。
1: 嗯，
0: 现在当我们做不忙过去，老看见当我那路人谈过呢，这些他老中年的，他搞来猜谜给我有人吧？
1: 那是。
0: 他那嘛他啥嘞，老松，突然老松的搞来学习，给别工资的全部吧？
1: 嗯，
0: 俺的全部接了呀。 到晚年的很累，姐姐，这年数是绝对怎么？第一步路的退嘛特别说差。嗯，俺都从他们家开始，人家送东啊，人家给俺开始，人家自己说那个先有的牌子，他从这边的过来看书的，他拿着前面给我读书那些人，休息些，这些人老是读的，是的。
1: 嗯，
0: 俺这送你们读的。
1: 那是。
0: 俺这送钱呢？ 不过是他的麻子，嗯，老久别的吧，就个的话，累有点嘞。工作上吧，他顶我那干了，工作上不大，听他上不的，这阿三姐，那不是前面那老公不读书不读，大家活不长了呀，休息休息。老不用其他别的那么久久些，他都改个头那学那躺平是送的，我顶这个，嗯，我顶这个那不是顶这，老是别的或者躺平上去些，那老是接了呀，嗯，两个老年什么怎么拉不起，干不动别说差不点这，忙过用不动啊。
1: 徐总，
0: 现在听这生病，到我你大概那路呢，确实就有病了吧？他都比他爸都年长的，我就学会吃点点这，给他个时间，不住来我做么给不吃呀？得了特别大难过过的是吧？你咱不住住呀？估计俺们两个现在可能给送过都，老送过来给他个钱，你还是咱俩给送过都一样啊？得，他就会现在生意有了吧？
1: 是是。
0: 你得来给他个我呢，他就有病突然要学学那吃点点这，时间呢，他就能要我多生病，你得别急了呀。俺老是前面那路了呀，过多岁数呢，可是还过多嘞，老。 lo tangu de ya

0: ले खर के बुरे लो निबे दे खंदे स्टोरे सुंबे दे खंदे स्टोरे लो शिवस तो ने करो राष्ट्र दे जे ने ले क्यों में उस छे और वा सिं केगे हम ओगो ने ता लो यी आ समझे लो थांगो खने ता लो जों दे बा थना मार छाव छे मि दु खप दे ने मांग छे गाचा थना मे बे सो छला रु छि मि ना यो दे ले ता मा थासा ले गाचा दे लो गो और वा लो थांगो दे मा लो निबा सा निबे ने सुंबा लो शिव दे ले दे मि गांग लो दु दु इसे गाचा गांग लो दु छाचा ने
1: ले दे जो दे
0: ले जे लो शिव दे कले तो जुम दा दे मांग छि गो यो 근데 강에 챙겨온 집은 망고 용도가 앞 치면은
1: 진짜
0: 세상 너 당고 혼내 단데 차고랑 유배 톤을 봐 차고도 그네 고주로서는 등긴 예수는 신이 단데 공상 따원이 되네 차고 지단 됐다 멍시 띵부라 근데 내 제제 라도 치면은 너 야 주 차베 질이야 답변은 아래 내 성비 좋아하는 너야 너 당고 내 차베 질이야 아 랑게 칠레 랑게 칠레 다 뛰는지 봐 칠레 랑게 가르다며 그래 직선은 그냥 칠레 오네 수수 가베 나도 칠레 유기들 봐 내 칠레 유는 오네 그냥 이게 진도 용구로 와다 수수 가벨 칠레 임부선자 다디 엘레 약슈지체 다 카지 가찬다 듄제 칠레 수수 마감데 만족감이 있던데 좋은 여비는 안다 대야 도루기 삼료 매비체라 난 쟁기쟁기 너 마심체 우토는 마심체 우토시지 이제들이 마부 마부다 안 높은 치약상 매비체인데 차루로 세상 디글로 야로 탐고데 랑게 가베 있는 랑게 지고 계속 가베 멤벨라브 지나 추유바 차샤스니네 랑게 대야 도루 사데셈나 기데 샤제르와 딜레야 도루 체체 쯔르와 마타셀레 이제 lumpsu. That means so Luchon Lugin that chair, Lopta Chemachevna, Chickman Mem Caresson, Ladu Chiminales on Rangi, Zekatanti, Chukjun Luna, and if the swammer at him, the Manguchi and the Sun will lose from one season. Chimina, Muna Tarita, in it did Lumpura, and she's on Debo Rulia, Chukjutaman learns the Mangche Yungu Yubchera, took the chain, Lunia, so she is Sulu Abu Kaji, and Chukjutam the Nangam in Dusan, the Dudi, the Dine Machan, Kapche Tabra, the Jayim been Chukjutam the Zulin Chevri, that dim. 멤버 투주 디나노리아 약슈슈는 로 탐고 혼내 기란게 기란게 가베 저와지를 주인배는 주야자야 손데 단 락제자야 망고 여러 랍 취미나노리아 치고 망고 비워라 디나노 주야제다 드도 인지자야 손데 마장 게이 망고 여러 봐 랍 취미나 오네 수수이도 봐 장비는 기게 망고 여러 봐 안디 이제 자야다 드도 아니 락이디에 다 수수 칠레 락이 임에 맞제 드도 락이 심배든 제 그제 망 라수네레 주말 내내 간리아 리드스 말 락이든 제 팬 친구 토고도 와
1: 레질
0: 장한주 로 당분에 제수수 찰고 마셰비는 로신나로레 오늘 전에 부다바다 전에 보지 임바차샤서 너무네 마사시시 지하여로와 다 이내레 먼저도 바로 거들이 안 되더라 달랍지 치면 내 차베지 카지 달랍잖아로레야 진짜 도스도와 이제 당람데 랍자데레 디조로 사와지스네 미수수 롭초가 랍진데 날레샤스니인데 이제 당람데 야 출레 진짜 도스도와 난 이제도 주고 담배 미시신다 강 캔베 수지 대드니 된지 다 된지 야 용셰 인기로와 야 인가 친구 차브로와
1: 너지
0: 다 데모슈와 까미 체스 카레슨 계신 예수든지 체비누네 로팡고 싶지르와 디링 투교 가찬데 칼레 그제 겨요르와 몬트그니 주든지도
1: 노스글라다 글라게 오네 카메 디제스 소네드 스마가니 스템고 침스라 팁기 도제나 슈기인데 계시 탄데 롱친 듀니야 셈블링게게 글라기 챙구디 세나 유비나 오네 두변 스스르 셨음기라 당은조 김다기 스부주 차잔로리아 이치시다는 그와 랍치면 나로리아 추치지 김다링게게 양 부주 졸야지 투교 가면 슈조 테네민도 얼럽스 티드 남베 갑리야야 김다게 토사 망보지 시고야르샤 나즈 김다 망보지게 정이기 부조 얼럽드 치모야 최두 삼바 지네니 가소르발 니네니 부조리야 이지제 타이나 소스랑게 타제 아스 부조리야 이지 망보시는 두 삼바 부조 양피게 쿠르요 사브지리야 레드 아니야 예율이야 룹조 망보시다 체그리 그나 주 지도 지야기 지조데 인네데 만자치여리 디가리야 김다 남부츠야 부조 루 루레나로네 lebnung si member che yang an zu ge kim san lo su de mo tu tu dan na bu gun do bu ru li ya da to ya zme ne le xie ba to ne le jin gu na ya da dong zu ha jiang ge ke qin bu zhe dong an ta tan de kong li ge la ge sun bei ne zu din zhe yin ne an zu kim da ge qin dou ka bu ma ri zhe ba ji dan qin dou ka ma ji ta kim da ge bu ru li ya yi ji guo ri ji la ti wei jiang qin gu di cha ma che ba nan gu dong an
0: ji la ta ten zu ma nan bi ni ba da ting san qie chen ge ji zo sun cha bu ru zu de lam no ti je an ya lo zhong mian bei nam yin xin 大学呀，人家全部有了。那个，嗯，其实我弟在成功学校开心不离下，我弟最重要了，但他从成功学校几多的开心不离下身边。那是，他在读书过程里也团结的这么，那不是羡慕呀，主要透过。 고역 퇴주들레 말벨
1: 다잔
0: 디토롱네 치는 안 나츠테 룽친 규제 김달링게레 야람드 나니 주네 야고 열바
1: 네지
0: 때네 드그스등 아주 십주 연구 말아 칠레게 나는 야고르바 세상에 대해 정부 주야 주라 단데네 주 등제 연구동아 토근 넌 되선 봐 고고 티브 주르베 토근 노나지 로시 딱다 디나노르야 롭존 제제 때 타마데 카레스 나게든 수가 하고 주고 지조관이야 케말이야 라브든데 도와 진제를 내가 제소는 고로지고 오르바
1: 주산
0: 용셰의 인기를 봐 당연한 아주 투선 나야 돼 다장 개침부르선 게
1: 노세가
0: 세상 어디터네 내 탱구다 지지직 쉬어야지 다디네 롭도 체모야 토고 근데 칠레 근데 담음에 근데 돌이야 계속 김다 근데 나니 유비는 약수촌 칠레 견아 근데 채나르 봐 그나주 20만 원 나요라 론네 로만고 원지 지지 근데 나 아니 부주다 김다 냠도 최도나 나 주선 받은데 생비 약수촌 부주츠 감여다 된제 토고나 다디네야 다 산에 근데 질이야 토고 최고임에다 근데 돌레 냠 부주 되 약수촌 공야 되네 개침부르샤 이내래야 김다게 디나로야 주즈만한 비는 보고서 단다 지속이 남부 대장 요말 봐냐 너에게 요말 봐 안디 그래 야미 부족의 셈는 신체지 전에 딱다 매우 지르바 지산 디토리아 공시 십주나 칠레 경한데 체나 단팅산 차겐나로네 디토리아 아주 배샤 디스탄제 야 디제나니 도가 어디 저에 발람라다 능실링게 참로에 대야다 도나 심부시나 심부고 추다 로도나 되게 갈래기되냐 두시제 나와시라 매매 토네 토고 제네야 판구르와 네 주된서 춘주제 말했음 미진나로리아 칠레 당부들의 하자기 개침부로도 왔던 건 주선데 제는 수수 가벨레야 초라 기행레야 가시라 또 세상아 다도 기계 체백을래 갈래 코르크문과 이 세상 담부디 하장 계심으로도
1: 수설다 로드 체메 첼레스야디 친중기 직수술레네 컨데지리아 좀바조디다 좋아 하장게 서브르발
0: 지지 다야미 수수 감이 주고 친바 제스네야 주마 지조강 레네들이야 도나지샤 호도와
1: 미망레 도유메다
0: 어 디젤레야 도나지샤 리샤리샤 나가 주스 니마이 수수 칠레디 가부유데 친순 칠레다 가미 드라이어라 다 신상 지조 균도십 친데오레 수수 가시 주어 친바 차샤스네레 레네디데 메스니야 가부 제사브라 원티데르제 다 한다 미사데 피숨 속 요치 고도 안지자 디 토네 차샤스 먼저 부추출레 수수 가베 칠레라 부치 추비나 안딜이야 준부 제베 마체 도도 칠레 신베 토레야 준주 차야딘데 다 한다 지조가 말레도 좀 봐 간지 테레야 준우 덴베 부추 지 차야겐 갈레기베데 캐친 버르샤스니
1: 네스게 도제나 안글라게 죽도 한 수다 투교기 가창 대잠기 터보 다 메베 부추 소리야 감을 소르나 쇼이
0: 나다 탈이 이교기 가창 대잠 야오모 준비 부추 소야 아래 신백의 수야 조지 카레스인데 인다 팡부지게 민세 뒤름 타치에스 이마리 제장은 주심슈마 체브제 아니 대외경은 저 유브드 카레스는 폭섬 남양 요리 제장 폭섬 뒤치도 만춘 무튜네 심슈마 체브토네 뒹글람도 결혼하시 어디 리와이
1: 데스게라 터진다 다들이 두주 급 딘제지다 뒹치에 갤라경은 주 마오베기 로아 라드치모야 퇴난예 주 부주 성원의 쉬는 갤라게 정구 여시라나 솔라 김다 남을행게네 디에디 셈베 지리키랑키 부루리아 람드나베 급라 토벤 스베르와 쇼히 인글라게 드릴레 센나 쇼바 닝타브네 토제나 쇼히엔
0: 레슬레슬 라리다 콘야 게부초나기 다직 담리 되게 셈베 지리야 덴데 김달행게 촐리야 로기의 섬시 망부시라 충어시 당원이 가지 이교 야부 당요 마시바 쿠란조 수수 심카나 차샤비니 농규의 이체의 수수 수수 균주의 팀지 망부치고르바 티규리 나르야 김다 수수의 보리야 균주의 만비의 팀지 지대비니 부구 장로기 유베 다직 수수 수수 이치치야 삼로디 잠이 줘야 그 첨부 요지 시바
1: 지지 당는 취 이젠시아디 아 당요 두삼바지 이교 만자
2: 腾用过去是吧？一年来一个，也我们全部同学，根据第一年级有三期啊，每不听这节课的嘛是，他能性别，他能是每次也不一年来这，研究马拉松、唐朝玩、团餐、人形体、健康堂、充这点钱，腾出去，这不得跟这节通过一面，点开托马是，啊，他不住看这个，俺特别准，现在这边的两个人透过一个充这点托马松，什么三几个，俺来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今天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让给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今天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让给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今天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让给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今天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让给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今天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让给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今天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
0: 다지문에 차샵이는 단대 부근 내법 팀제일이야.
2: 제토브디 카렌 슈비나 지 냠십치아르발 지정안의 냠십치아 양응규 정병안의 꿀티치아 하는시 로지덴병안의 보디 이치체베 있는 안 보고스즈 다치 양갸기 법심 숨머를 티 니유알이야 이치갸지 갸요스음기
3: 타잔시 타부주츠 원의 슈비기는 이고 야오지 총부기는 안나는 지금다 지보야지 모티 등규 제고야기 치드나야타 부주스 이고 야오마 총부기는 로도탕 닝도브제야디는 김장도스 속신탕 자치웨 튜닝디즈발
2: 지가창스야디 알게 마치야 양수수 판배 되리야 심슈 마차야 간다 야게 되리야 수수디 처비처비지 마치바 도부용들레 뢰도 마치야 디문에기 계심으리자 마세비 있는 안수 매체나 차샤비는 단대내 대비내레 따지 이교단야다 제보치야다 젠두르사디는 젠주세디 당은주 소연나리야 내내비지 인두 인치민지 안안수 충두내 보소 토쇼리야 야보제 따토버발 토쇼사디 근제 이메 아니 수소 약무모 충부 이내레 인치민지 수수 수소리야 소토비야긴 누부지 요야티 니체
3: 이기는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중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헤니. 헤니. 헤니.

0: 신부시도 아니 차시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치에 지금도 개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개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 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도양 계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 to Susin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T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an, Wushi Jayuja,
2: Mune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a, Wushi Jabu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Mubata. 여럽 수저 토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지 신송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라시무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디게 초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0: 신부시도
2: 신부시도 오네
5: 제자님
0: 신부시도
5: 초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最仁义的国主不谈，谈的呢国主不，穷酸的国主的，空闲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车电谈，电价了拖南去吧，车当去路了，一路比空闲价格低，难过。

0: 요즘 가라가라지 고구이 날.
1: 너스 다 아담디 이내래 주바이나 요즘 리 뒤인잠 고구이 빈레스리 샬.
0: 러스러스.
1: 다 뒤나 이내래 연교 가이덴베 도태 도구부터 이니 지다 디르타 코든 지구 빈레스리 샬.
0: 러스러스.
1: 뒤내 이나 가공 치마 고구이부터 뒤내래 튼제 카지 난키 다사 피주 동유 지리 샬.
0: 러스러스.
1: 뒤내 더도 이나 만나서 자 치마타 초덕 난키 떼게 니로 정중기 도셔타 정중기 도스 디신 도스 치매 태워제 저 공기 응어부 듬부디다 양구유타 디이년에 하나조 아담 소제기 사감 내유 민저웨 긴게 이나 유적하기 비주 제에 디이년에 저기 맵치리샬
0: 같이 두이나 아담 주바이나 도스다 도카르고소 유주치 고르지발
1: 당란지샬 저게블라 하나조 지소 피게 조에 규림 처리나 미지기 정중 함타 냠시 파미제바 제부타 이달리네네 딘제이나 지조기 응외베베유 달게 윤미제바 단자이나 손에 치세 차긴데이네레 릭주 하잔 침부충어지지발
0: 지지지
1: 다체비나 어 디다난기 민루리레 중베기 아담디 양 컨테스트미날
0: 오 다디 딘제스르샤 제시카지 나로리야 모주 제바라 시부이나 제로 제도 뒤주부주 고조로리야 이지와 인지부키 슈겐시기이나 담티에기 차그드 추시 잠도 이베 아담식 십수 제바디야이나 Romegi Artam Yamena, Jungi Artamsi, will you visit us?
1: Nuns.
0: Today, the Jero Chiago Yagi, you serve Shir Lorina, Injua, Gia Sibuti, Shuge Shigina, Dotia Dota, Daxa Jejo Chije, Artamsi, Shisuceva, Timinglia, Botila Artamsi, Bebomance, Dea in a Shija Tawain in the top one.
1: Nuns.
0: Turan, you should be to go in the Minam Yitsuwe, choose a left Chibuta Dunje, Zugjule Jagi, where we in the Rimshi Torchiba, Dianjina. Botle Artam Suwegi, that Lazelia, Lecu, Gumi Chepper, Chejina, Missegi, Zugjule Jaya Tambe, Artam Rinato, Shinju, Tunki Chevrolet, the Tajibina, Artamji, Galaxam, Togu, you would see.
1: Alenos, that you do Artam Gi, Rig de Inele, Yua Chevina, Yan, Rig Galaxam, yet in Jesuitival.
0: Tarasha.
1: The Chevina young announcer, Namu Toyanalia, Artam Tanga Chebek of Inele, when a Gonae Ranjishal.
0: Tarasha, that you tell you be the Artam Yangachina Teria, Mune, Tangu Chebushadu.
1: 那听上一集做南罗的组织我们会回过他别去其余的呢他在忙过着玩了徐在军给阿丹可是从打不起对一边的来托他起不起我们了别的恰恰比呢这次托过越过越给他哦那么就给给我们把三不说了呀阿丹给安大卓马贝了老王的屁哎哎那就不愿意擦那他阿拉三的事那是我的当初呢那是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0: 但地震后来说呢，连云通道那落里啊，立柱起过来，那熊浪滩三八提醒拖在拖尾，组织外围一边呢，阿达米安达合作的深度呢 ，PO 那就模拟参啊他 ，PO 是不是心理参啊这些？
1: 嗯，
0: 哦，我得打不起我。
1: 这是那些。
0: 很多人现在通过国际媒体的，但组织外围一边呢，阿达米安达 PC 是不是说你参啊的比较强？但开始三万趟，据我说，他出国办的彩信是往淘宝预备，但来着这一边的，阿达跟安达合作的商场，听啦 ，PSA 是不是说你参加过多了？
1: 啊，那是。
0: 我这估计。
1: 那是那是，但我呢，我那做前来都是那年参谋起来讲热热啦，开始既然给起来个军事级买兵呢，前来都是一年来难得买皮的，晓得多光。
0: 是晓得晓得。
1: 但都是得对子嘛，我那做铁道银边阿达们等做一年来，有啊吃卡过鱼，顶着其实晓得多光。
0: 是晓得晓得。
1: 但一年餐点给来这些立柱用啊，因呢天南吃着蒙古鱼，但第一年来起来给起来谈当能行军事都是蛮新兵呢，让我那做请军给来这第一年来来尿索呀给人家解多光。
0: 是是是。
1: 但光来啊，起来我这南边给阿达给日当个吃蛋，等做一年来呀落了呀眼卡过去多光。
0: 是晓得晓得。
1: 但一年来推军啊就错在哪里啊？其实阿当当个七国位呢，你把土解释也不是错呀，坦荡能行。当个那做七来闽南呀，跟着徐南街餐厅给就这些，偏居南边呢，今年马年穷都当土不谈，你来呢，祖宗给我们搬菜里来，干粮土不停这些用吧，日断了。
0: 他个哪里想？

0: 따져 싸듯이 태네 장외 남라 시드시급 날 중요 매개 천안시 영시
1: 난취 뒤럽 사비에 끄쿵디니 리엔싱비에 체리 권주의 치드시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락도카와 송갈 미듀 지겐부족 남탕주시
1: 전제기 미리 비치소를 피해 쇼핑디니 도쇼 칸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0: 제치
1: 군대 선교 망체 도내서 군총들 표위신 디내친
2: 다데키기 생호소베 레센티니 편종롱칭 년칭리고 표회롱진기
1: 선교 군대 군총시베 리첸인
3: 니류 서그베 멍시포니
4: 예금 느규주기 캡자
5: 서그바 예금 민제 단동
4: 선로링게 제로니 돈이 숨러 표회기 예주
6: 선교 군대 군총
7: 喂，天呐，快出去接川辣小姐！
8: 科技呗，出个六呗，出去好些局呗。
7: 啊，第一，看要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城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的些。你说的对子，这里样子的区别，门店，他做样子的，他在区里比较。
4: 拉道卡巴牛贵西，地铁内西塘，结合森林塘，龙酒一棵色别，拉道卡巴也狂在体外去，来年看了配不西，结合也棵色价值奖啊，龙酒切巧，脱去了沃尔阿吉教育堂，天庆人心了，沃尔谢东给给你去教育，西边两屯，中国地铁去来年的片面，路程长说。中国地铁去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月了，烧浆跨越的。 卡巴尔塔安达马尾，来去了熊杰儿引进些。熊杰龙是今年铁东年南坎地儿西桥。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西桥。今年的工看啥？他的去年喊的里面创业，品种龙城年轻流控，特别龙城去，三个儿滚头滚冲西北七日的参赛那把个苏修，马天的来参年准备，等子那么样？今年看啥？俺来参年准修给你提建议。
2: 听的三九儿滚头滚冲西北列车南南北侧绝团座位车站谈三九儿滚头西南站看你，这里是月。
4: 新竹林街，我们南北侧绝团座位车站西北南站新鲜那肉。昨天七个人娘娘他北桥，第不地呢？车站三八七。
2: 三九儿滚头滚冲列车站，绝团座位车站南站。
1: 听的绝团座位车站西边南站南，我们南北侧国脚土米仓麦土肉丝儿白培给等距也不需要土板切割，切块白做面筋，严重雄厌。新竹林街土肉丝儿白培土，日龙单的都不谈，每日团结基础点零，迷茫地给点不节约。
9: 配图错啊，改新配个切图被套谈配了个新切看仓么呢？配个登记给电报我谈，三种看下单一不嘛些？提问我农民贵呗？配个登记收看一日，迷茫不？配个登记也不收不呢？车站来团不谈，日子三种不可能跟车一般完全签约。团图地点卡了印的，且一心归为登记收单呢？那么样车间再不来抢我姓名牌，我有个错来抢我姓人。
1: 沙土内家外，每日开个忙，草根外内卷呢。错啊，七三街哇，天上去几多钱不天呢？每心归学个等个节日。太阳等走去看遍沙浪内，确实参加了沙东土边沙土南城麻辣牌堂。南出国不呢？康沙尔肯定团内摊位牌，七成上不没问呢？常务有个两土职位牌。对抗特产呢？对抗上牌节。
9: 金仓仓买错儿，我认新去，更多穷的地大呢。配配给他，也团穷的孙娘特别纯粹些的。金棍村各多年的地给点别错，几个穷的牌去穷个乐不起，我也是穷牛的他。兄弟村沙推停肉建筑准去，也是给不得别难板儿帮不起吧？起不错，推肉三边你选我，得他昂苍龙用心
4: 接当车位车给最多点别团穷地大来，推肉三边没心归位，配给登记住院。电送他立即表我你配给登记给民心归学给让当言行，别特别场面给我做不了点呢。三条六三八模特做不行用，西林图西出边立即边重新他住个图来了车型要紧，况且来年他西出的给这面板立即配呢，忙着给新这趟刚的车库入库借给那团他去骑行用。 探长宋江装备抗战给探长电报送信要紧，况且日龙天图在我塔电送了点呢，咋就给个给三家八木抗战了呀？宋江给给这特送给汤面，顺便六连单信用。 표결 내던배 포유 특린 도시안에 사도로 용대 지심 섬을 리기 비워타 뉴쇼 유구 롱교 체대 탄찬 피기기 병제 링예라 람디 치신유 레리카깅의 주바 규매 배봉 야전탄 외룹 야전기 사투 긴캄라 송경탄 퇴내 피기에라 퇴긴 주로와 김장 최동망배 디기 댄배 초외치 비해신유 디다니 남서여외 자주 러부치 미롱 인달 띵송탄 가제 배준 제반의 창매 용조를 토배 미심 교회 등규샤다리
0: 퇴럽 살배 표기 등규 약부슈브니 미창마르긴 치유라 미창매 시초바인 최신 남한 큐비키 퇴럽 살배나 표기 등규 쉐발 강조내 철구탄 철지 채미구 균댕키 초안염주탄 정리기 용왕 후링 통퇴신도르구바제 창마니 변종 살배 초용냉원발 치배 처텀 뉴딘시리 만츠 편종 피게기 외동 초외 중재타 미리 튼지키 지심 서모 긴캄 릭수조외 나바 서모제 人工眼 쇠구바마세 퇴외타 미튼베 초롱 기담주 提다了 人工眼 각부게디 人이기 요왕 외了디네 초롱 기다와세워타 不是我们디네 니춘외비와 我与谈 퇴외了디네 니춘我们热追解求归 강조사 퇴등규니 미망기 치부시타 퇴력기 방부치부시 怎么领起比我细节隐形俺去连内居马西错不他极度点别错而接着切脱唐三他母主改新起了地内人工昂登居学不他让动昂科比切地推着三别中规偏重给登居也不写内没体位忙为吞之他就处西别西吞极度间点别极错人路停着间起偏重三不通途把切归
7: 三桌林杰狂浪阿那村三桌不停的过去托米仓面推入三边培给登局也不需要托不切过写快提的昨内七国北位当他的起事情官队三桌的先生龙清起地步他的七级三星不停的团长龙清年轻来共培给龙清起三桌的官队官中写别来进行
0: 三桌林间想了那么村木团呢老个从开始从没总吃过的亏气当做用了点呢周亏被菜头为批给了你吃切别过去亲总过去图周来狗具孙秀皮他给冷铺两土别几亏不行三那游戏

0: 토콩을 진가를 샤모도 기인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쇼베 베르베나마탕 잠링 사초 칼위베 베게롱체 생길랭게 공감상 나남조 사듀 모자르템 규제베 지조 담레레제나 제와 가르시 말레젠 조조 쇼게 로데이 디랭게 뒤즈인디나 디글리공기 서르괴바 벤조 라게베웨 치디티브 장지 자준 입진팀 산웅베 유기 괴바르다 시와 쇼게인베 땡게즈 센세 요쇼 생길랭게 베게리 제시야기 허인 잠불루트삼 서부군 사가분니 편정 맥주 총재 리루종 양슈 향기 나공 본점 롱비 난도 차유 본점니 문두 초바디구의 낭세 낭슈 초구 야제 예다기 초바신 마마 유티 표현 없긴 조람 조치가 유배 계수 산다 평균타 치긴 지겐 람 딜라긴 시베 민티 편정기 대매 강사를 개입치 잠 유지 롱바틸 지도 유괴바탕 정중기 통공 망추기 증례 출루기 루규 나럽기 땜규소 튜몽 메인비 개주 모두 튼신 나위 염조키 지랑 튜루워시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좀 대관탕 표대 안비와 지지 섬무 중대 표대 안비기 끝이 이거 통요 마세 권비 가장 최도 생계탕 낭센 듀가르골기 무중 땜규 전비 첩전 중화탕 라바르토 미망 칭주마 표대 람바르토 본좀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지 수리 망망와 내주 대비인 저든 저와 섬무 충대 매제 공부지 교탕 탄잠사디 미리 튼지제라 라는 매배 제제차 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비 서부군 하가부 시수차비 니리티 당장의 고유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기 이기 당가 제시해버시 현종 맥주 총기의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체배 계지 개낭키 군전 유고 망부시 내티르 유고 니세르 편배 유티 변종 용법 판뉴라 튕긴 상부 중심 유지 롱부티 폴라 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수 차베 니르틸 민민자와 나잠 비수에 바탕 지르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 유지
3: 반가워 다시 팬들사게 롱바 안 되이나 제단 불전 롱바 세 롱바 그런 게 매라야 불전 롱바 된데 세게 열리 폴라 다 강라 디 강라 달라 카르세스드 잡 공라 걸보 세게 열리 디게 잡 강라 달라 카시게 잡 공라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 인잠블로도 양 카시게 제 로 멍콩 걸보 양 카시게 제 라 강카 제톰세 다 공게 제 니시 로르추 티노라 르탈라 맹아 요 세게 열리 맹아 디디게 나노라 다 용서 작과세난다 찹찹 체슈드 제 잡은 공라 걸보스 데세게 열리 근데 란달라 제 응모마기 예도 게랍소 글랍줄라 칸다 요르치디 표역이 르첸시야세 방가서 표역 강으로 몸보 열어와 디게 강으로 몸보 요데디 쪼라모 디 강레게 나네 강으로 치슈라모 강으로 시야 근데 라고도 샤르게 마차뽕라 장기 년차 통라 노기 강차 뜻세 로인 잠불로 조세 강을 전부 신이세 뒤에게 나게 로인 잠불로 조세 다들은 나도 지난 바 스고 팸도 사게 잡이 강을 달라 로인 잠불로 조세 그래
2: 계수 따바체도 차비 롱부티니 하세 장사탕 너주 종계기 사조 너주 종기 로샤기나 공탕 잠도 빼바 종기 뛰규도 내유 계수 롱부니 폴람조디탕 달라 롱디 내신 유티인 달라 낭인 조리소 신뢰 퇴공 퇴숨 정신 폴라 샤마르 퇴숨탕 끌숨기 세리 조르 제베 족세탕 추소기 퇴제 퇴숨 속은 마세 야즈군부탕 자용소 진제 면전나초 강사르 기신 방투 지상기 매도 도마시에바 당장기 커우탕 지두기 윤종 방향기 초외 진생 지단소 정중 사이 기준 전비 신촌 디니 미유기 특신시도 장난 홍초관 매반량 于铁的色不汤铁的恰别滚地的色不苦色不苦的康一名汤萨拉诺不交通协助差别其实解决了西别明铁的永存进行呢
3: 你给咋不咋不是要给永存康的是呢同样的给大家公办有些给学用给龙班的名了咋龙班是给的
4: 咋龙班
3: 咋是的他还是不给了现在是我有的我是光把的，他到底龙把的给拿了，差的的，让他是。
4: 啊，是的，是
3: 的。等你我买呢，他罗浪给住了，去去，从他的棚包营的，让他棚公司，从他的做家呢，等你去拿回来。
4: 啊，是的，是光被面的，我这是不罗了，是的。
3: 他那个光把的，他那个你搞个电马做个，他到底给看了的，那嘞，各种养老活该给哪的意思呢？那个罗大给。本来准备给弄了啦，看人多了，他就家、莫浪家、让当，天天做到了过两桌，天天吃个嘞。各种养老个个难意思。天天看着得了的，啥家个名单老有个名个，叔叔个老多了，等于他热汤啥家提个了，这个叔叔个媳妇他确实忙不吃个了吧？
4: 我的妈了！
3: 天天人都我叔个龙盘地个，看着有啥的呢？咋了？拿不住什么呢？免给他了，挪不这些了，这个热就什么样子？
4: 啊，是的，
3: 他这个没啥给切球，中间转头去挪吧，卡到上头给挪吧，全部面尖给挪吧，热么鱼挪吧，康香枪给挪吧，洋葱冬卷给挪吧，等那三宝棒给挪吧，我不鸭也挪吧，肋骨杂也挪吧，干不扛给挪吧，各种臭味给挪不着呢。挪不就送药了去？
4: 是了。
3: 听这个，明天挪不就停下来去。
4: 是了。
2: 去龙别开始解决汤，龙别恰当了级别，明天冲热汤，去日间交通失望，抗炎症呢？
3: 他那大大，这个用给龙把，他马上给龙把切完，这龙把得了。这龙把的名了，开始的就去龙把谁的？
4: 去。
3: 恰有个七十七十个多，
4: 是了。
3: 开始个这里安开的，恰有个七了七十，用长毛呀，七的有十，我等的是哪个多？得的，叔叔个呀，七十呀，拉丁啥的，妹妹个，没给他做个七龙八十个多。
4: 是了。
3: 他到龙八的跟大，他的那边我呀，主要是等他冲错几多啊？龙八节，他那七大出八十的，七龙八跟大了多啊？
4: 哦，是吧？
3: 等等，第龙八的婆婆也拿了扛着子要来，得了。七不洗个了走的，洗个了。他第一个七个龙板，第一个拿了，然后这个，日出个这趟忙不要的，天冷了湿哒，他明气象着么？这忙出个军队让说秋天进来呀，冻都啥子有了有了有了哇！等着这个热天就什么时要的？
4: 是
3: 了，热天就什么时？
4: 是。
3: 热了暖不就什么？
4: 是
3: 了，热天就什么？他热天就什么？这样的，他妈唐伯的热天唐伯的。你光把钱都上去，人的意思个要了去。
4: 是。
3: 你人的这门槛个也，这门槛的就多。
4: 是。
3: 我那的想的对门槛不完扎实。
4: 门槛不完扎实。
3: 我听这个，七个人钱谈不到，咱们门槛人钱做的。
4: 是。
3: 他那的那怕送的，也送的，过了百万人钱做的，买都百万个也不用开。他那当到恰巧个人钱做的，把菜又用时代的那些个热。他那干到澎湃人钱做的。就澎湃的衣服用开，澎湃的什么子都用开。他那牙刷的，擦个通家人家子的，通个也用开。他那牙刷的，有钱当穷人家子大一个也用开。他那国外龙宝人家子的，就没龙宝贴了带下来的，那么用开。
4: 是。
3: 他那往年祖母人家子的，就建筑是，就祖母的那把的那个，就建下建了大的那个也用开。
4: 是。
3: 他那牙刷的，今年马光人家子的就。热的这个杂的木包通包嘛，这得了这个热的家的那个那么用开。
4: 是的。
3: 等那牙松的，那种骷髅人钱就是骷髅给人么用开。
4: 是的。
3: 龙钱大理人钱就大给人么用开。
4: 是。
3: 等那其他人钱做的，他做家不人不吃这个多。我到天天给这 사장 달라 제 르첸 쭉 섬전에 니기 치기 마정 달라 텐데 좀 저정도 자라 노부 쭉 섬 치라 르첸 쭉 섬
2: 야홍 롱바니 야즈 군비 튕공 표숨 저거 타 롱레 폐가 제세 유롱 개발 진행 신 유티라 야홍 자즈 조숨 세베 자시바 타 양차베 다딘제 준비 나바 상부 유바자
3: 춘농데 나라 다다 야홍롱바 뜻이 요래.
4: 아, 쓸었어.
3: 야홍롱바 되게 나로라. 아, 다들 루피기 사다다가 좀 언저서 좀 있으거나. 다 이 제당 되게 양쇼죠. 다 먹고 저 다사래.
4: 티
3: 나네 제 버사 버사다 지는 루 버사다 록사.
4: 아, 쓸었어.
3: 되게 야홍 퍼첨니다. 다 록사. 다쇼래.
4: 아, 쓸었어.
3: 티 야홍롱바 되게 나로라 이나. 아, 되네. 야홍 탁자 죽 섬산. 용사라지 라탄 십다디기라 탁자르 탁자르진의 맹다시라지 죽섬요래
4: 당에게
3: 딱딱이 탕카다 다다 테마성
4: 리지린이 쏘나야 되게
3: 다티게 쪼나 못해 다티게 양홍 탁자르 죽섬게 다 쪼나 못해 여지로와 조용종 탁자르세네다
4: 조용종 탁자르
3: 조용종 탁자르 십다구기 젊은나 못해 이세게 요라지 되네 되게 망보진도 상하게지 바다 니나 제지나 레몬 메차리오 제 미멘티기 야말로도 초록이다
4: 알았어 시다 시다
2: 서북항지 윤초수 내배 라짐나 나루 농발리구요 유디 크우 장신 꿀벌레바 남바르차위 메도기 지송 퓨시이가 티니 제주 유고로 띵시를 조리유바지
3: 근데 나쪽에 바다 싸게 강하르다 디기 요 능은 바 쇼용을 라자서나 파노 카르토드르 나루는 바 토드열지
4: 나루는 바
3: 나루세레 나세 아 타나다다가서 르르종이요 유르콘로세게 유르코게
4: 테네제
3: 코리오게 벤 제보열지
4: 고
3: 당장게 사자되게라제 코요되게 비중교약포 톱대바 되니 코요되게 차다이나 예제보 되니요레 되니게 사자드나라 나루라 기다 조라모다 나로기 다지 죽섬 존에 요래
4: 아 슬슬슬
3: 통어만 되게 사찬 니 크기 마치 되게 센나 되게 죽섬게 장가다 즉 다시보다 카게 와다 즉 땡들기 근데 총신 인사래
4: 아 슬슬
3: 근데 인디 즉 수수게 요라시다 다롱바 수수게 나로라 즉 장가지디 죽섬 레 죽섬레 되게 대전 두두도
4: 아 슬슬
3: 다 떠나라 조 고부 다시 다지서 한다 되네 제주 로그 다지서 한다 아, 근데 녀와 목포 다지에서가라. 어다 때문에 대신도 방카르스 이제 총봉 다지에서가라. 다 때문에 이제 논되는이나 이제 봄봄네, 총봉네, 녀바네, 게봉네, 다 이제 친구를 용코 차송지 열라시.
4: 아, 쓸라서.
3: 어다 때문에 또 다 납돈도라.
4: 아, 쓸라서, 쓸라서.
2: 서불롱바 제도 유괴바탕 정중의 퇴공 망축의 증례 추루기 루비 나르비 땀규서 퇴몽 마인비 개주인 보르도 퇴신 나우의 냠조키 제송 퇴신 예배 유티인 제반 농주의 탕

0: yang ten mei parwa yang jie ge tegi na jie nga su ge yarka ge ta jie ge yarka ge ta jie ge koyo zung chok ge lobso ma shi ta ba ji pe yo rwa pe na jia chi ge che ke ba mong bo ge jie ge koyo zung chok ma chi ba la te ne a te ne nam ti ge ju to te se ho la koran chu si char ro ya ta te ne ne ya ma bo de jie koyo zung chok ma chi bi ge ri ri se ge yo rwa wa ta de ge ge ko lobso te ba chap ta ta ne ta do na nga su ge ko tang zang ge kang ra de jie na 추비기 내라모 더 초대망서 있는지 내려 자체 생기 대사 대바 작사 제로와 아니 달라 때에 다도 율고 그 전에 용발라 때에 너는 대바잖아 초사랑게 소위 통에 필지 톱 대와 진지지 주 인간의 편 대와 진지게 남가지 용위 치더라 당가 속에 지 롭소 로바 되는 지게요
1: 계시 산다 군기 등에 러 주남탄 장계 이기럽 짐중기 중세 비리와 디디 섬의 마세 바바르토 칭기럽급 표대 안빈 표대 람도 배급 피수탕 닝구르 습계 쉬베 안빈 초기장 렉수기 차다탕 계제 끝이 재난 재바소 매제 공부 지교탕 미리 튠지러 루주 신도 구입하지 권대 긴드부츠 나르수 지튀기 미제라 가진탕 땅라 파상 남다기 삼루 교매 장신 루주기 진탕 대비 계제 최제기 따주 남양 교매 장신 해보지 今天给您介绍咱们大学里，凭借水电加工。

0: 康正犀利切居，
1: 康正犀利切居。
0: 地内古尼基，可以定色别迎来了龙聚切磋了。
1: 地内古尼基，可以摩擦气味纠结了两人难处。
0: 第二。中期南期人类查几名的汤日记开别可以犀利认为康中犀利切军犀别的参与康中犀利切军
1: 康中犀利切军생애남초공감사단들행계의생구초배리생디니변정롱친년친리쿠치초리생디니기강중시리첩균시배리생디리나리생디좀지타조경시킨치주인이남을행계변정을리스쿠니미개키혼놈탄삼스네부타모차기킹싱지차윤중구축배사치시리디카尔纪念点别喜马拉雅日语塔萨特扎塔推木门音别普句囊点人内界语别屈西不塔人内了嘎不起开忙不内点批评语我的社会图人内个吞空不松草不塔开去我塞推不点别可应给我的是不属于我的给着别从来人内呢普及路句塔切不西边角基础接给内水塔结尾人内个那么细的第呢我的社区的中国南极作为旧制式旧位出列他提到的这边下他马儿撒切所给团结团体内出别从列的控制他人类的开局是了可贵我认为被人工中的努强求是那边托干的社区是因别周边错了他从列的人类呢三年提闽南极作为孟西塔路据塔人类的开局开心吸引周边从列的孟西尼秋列塔这位团结银别切塔热路大所给周边错为左耳狗狗马斯下塔马儿撇巴布索尼从其这级别作为团困银周边从列人类的开局呢旧车那错不塔我这个周边南极秋个团结塔三年的心独立热所给从几日起不他我认为张兰他落差个从兰起作为那些音别陪他拉他印地亚格西米尔所他这兰语听闻忙出去从个空手里从几日起个我给唱个些别策度秋他这样拿错个几日起别岁月听个推素就别从来了更多穷人的呀就不忙起为让人类他从空手点教室东玩别不起心于不他周边从来人类给空手提他我日给忙出给登据他写车不定说他这话谈不于不马斯提他去三块去闽南给错位南边修建千不提别不是周边从来人类给我日给边角他基础配给了修建千不提别给及从来他人类这来说玩呀偏不准于我日给周边从来人类呢出列他从来给路距离点的出别人类心不满色天个推素昂三内提迷茫给错啊他人类给出皮做而够于但听的抗战西里切军里才拿给次日给不拉给我日周边从来人类国的难推我就能给别听见你先是优秀下面这本难推我的三人啊
2: 卡拉斯呢从来是啊的这当前呢从前啊当同住卡拉斯呢和切上给两个人在安南卓伟的这地根都写的修全部有嘛的，可是那各开山山呀，当没来这个，我当当停车去，热三节，安南地都写的，就当前那修全部有嘛的啦，安南卓伟啦，安南江丹卓伟，那卓伟他嘛，没看过了，专业的，没看过了，两百多，没这脚步一年这，这个脚步就脚步脚步看这脚步是吧？脚步当脚步给把那个停车给这。大瓦的修全部要买的，可是那从不晒的车源呢？看就全部拆死个了，看就全部拆死个了嘛。按若不来停车，大瓦的修全部要买的，没看到了专业人吧？没看到了机关人吧？看就了高速的人吧？本部人吧？看就居民人吧？停车个大瓦样修全部要买的。可可是那没什么机关人呗？都是的，还讲个修全部要不着的。他别那拆下边呢？ ngaya timachi irwa, amadin jokwa rwa. Ani timachi, ani chi ngari sogu la, tadi sahan yaku shivji yore, sahan yaku di la ngay, amadin dindin shi nyambo la, ani ngan binja sama ruru chi, khala na shi tangchi, khala di sasa di chagibu shivji shi, shimdi bu mangu chi, shivji shunyi tangchi, di chi yudu kye tangchi, nyambo khala se, di gabso ta kan rasa na shivji ba, poma di de, chi di langji irwa. Ani chulu ya, samsam chuna lu, samsam chokson de chi, samsam ane lakwa chaya, shugu de je, dinde je yung de, ane nga mea karasana, shevjiba de juye je, ane maa des, poma nyambo de ka shio, karche karche, poma de lanje karche yore, nyambo des, kala sopsa, dinde lagu duwa. Ta ti maa re, ko shevjiba re, nganzo shemdi shunye re, o ta dinde chuna yung maa re, mi kaha lo chigwa re, ko ya lanje, nganzo de maa de, kala se lele je, ko de ya lanje, chuna yung maa re. Anji mi ji poma de maa tenji, deru jo je, nyambo de maa de, ta nga kala mi bo drop me dong kala satu me dong tin ye khaje lang je de khaje se je de chon yong ma res de khar song do sa na mi kang lo jan jam me barwa mi khaje lo yog ju ya da khaje din je ge ji sam lo di du she di shu chun ju yin be dan de de ya re dan de din je drop ma cho la ta ne ri chang da drop de ngon de sam lo di chang ma ji sam lo jan jam me ba ta mi le ji pen sem da ji je ya le nyu sem me ba din je ge ji sam lo dang ma ta chang ma yin ba di 하장이 지금 계신 분이 봐다. 근데 뒤에는 가라서는 쇼신 분 시작하여래. 뒤 가라서는 총동다 지금 대화해 봐다. 그 총동 그 지금 제외는 안 캡상 사야다. 지금 나 지금 초구 차야다. 나 지구 차야다. 안 거지 교부 차비네. 그 간다 나랑 지금 차비네. 아니 그 계산도 쇼신 분 쇼지 연구 알아봐. 뒤인도 안에 딜라지 도난 쇼신 분 시작 지금 요 말해. 다 레디 안에 가라서는 당 나 가면 이제 총재야 돼 가라서는 다 망치야 되지. 대야 가와 된거 알았잖아. 지금 차례. 장차. 장차가 노비 방조인. 장차가 노비 방조는 시래서요. 장차가 노비 방조인. 야 돈나 락바 소리는. 다 수까래 잡 돈네. 수련에 되어서 장차가 세. 차디. 장게 차디케. 안에 가서 홀을 친지 홀면 군주다. 안에 서리 나서를 지우게. 근데 지금 총대 가서는 차종대 쇼심을 쉬지요래. 차종대 가서는 안에 대야디 계심을 쉬지 차대요래. 에 거르잖아. 가 가르잖아 조바기 초된 쇼 심부제로 아니 디 멤베 다 가르잖아 아니 지 샘진 부베 그리 부다 베그리디 총자 쇼 심부레 학바도 레나스야지 너리게레 레나 레나스 그래 모르잖아 르구레 레이쿠루 레이쿠루디 다 너리 레이쿠루디 점블린 안 당고 있어요 가르잖아 다나 간주 점블린 깨다 옆에 캐시미스야지로 캐시미스야지 견제로 지금 발레 캐시미스야지 점블린 깨다 옆에 아니 이제 개발다 보면 이제 크리디 캐스미에서 아니 하장 이제 뽑아채 거야 다 지금 뿌제 안다 보면 되는데 이제 지여로 캐스미스야 돼 가르잖아 캐스미야 그러고 캐스미야 그 아니 가르잖아 보면 띵어지잖아 캐스미야 된 조과 조사 말해 캐스미야 돼 코 가르잖아 롱을 되니랑 롱바로 아니 캐스미야 그 레나 단지 보배 단지 단다 레고디 간에 연구 왔잖아 너리 루도니 연구 와래 루도 학바도 아니 루도게 rawansayachore, rawansayate rai banzo nishin isi yorwa. Ta di ra di karazana ra kabuchi yorwa, ra di kulu di karazana ragu yorwa, nari gela lena sayore. Lena di karazana ko ka gazo pecho tangwena, gazo yata ko kadenshi tawenyanta. Ane chi beri karibu beri kari suwenyanta, ko gazo pecho tangwe wei gyayata, chi dangdi, chakdangdi shu uchiru ruwa resi. ko karazana kazo pejo tangbeene ko pati marin jan duwa meba yaar chik lang yungo war di kimzen karazana ko di lena dike kanga lo chik zan nengshin ki chik ko pati tongba yinba dinde chik irwa dinde yinba didi ane ko mikse ki kejo yore la ane ko karazana zambulin la keta chaya di ngayri ki ta kaji karazana ser tomba se yorwa di nengshin ki gong chenpo yinba ane yaku shita yore ta tunzu kanga lo ane chongjaya ki chik ge che shu ji re ta chong ba de ga ra sa na zho sa de ga wan du ga ra sa na a sem jin ge bu be ge re yin ne da cha zong yin ne da a ne de ji je gang ge lo zho sa de ga ra sa na ji da chen na ge shi mie le du ga wa re la da ngo zho le du ga wa re ku nu long ba le du ga wa re a ne ga sha se ya zho re dong zu le du ga wa re a ne ga ra sa na ta na ye ga ge sa je mang bu ji la de ji gang ge lo deng ge wa re ta ti deng du yang ko mi se ge che jo yo re chong je de mi se ge che jo ji yo re ga ra sa na chong ba de la 年纪

쿠누다 돈조 총바 수용변에 안 총바 뒤에게 가라서나 그 디디 안에 야가디 곧 망자다 야가 용도 레나에네 레나서나 르구르바 안에 배에네다 안에 야가 쿠루다 가리 도가 용변에 거 야가 용지 디 나와지 니디 나로라 안 드럽바디 기브샤레 가라서나 거 루 루디 초안 조고 마라 코란조 초안 드 초안 두고 와레 롬바디 게 강을 하고 라라 라라 두고레 안에 가르제나 가르제 두고레 쿠누는 쿠누 코란조 지간라 선진 초가치 안에 마포 안에 가라서나 레나선다 르구디 랭고르와 레야다 안에 배딘스 강 라타고르와 돈주 다야다 안에 쿨루 돈주 강가로 탱고레 랭고레 돈주 차장 콘조지에 콘조 내가 쿠이다고 야고 쉬고요레 톨라 쳇는 두고 와마 차장 코란조 제두고 와레 된 럭베 쳇는 내가 지어 마레 안에 가라서나 다 달로 안에 지 부베다 딘제 계시지 매바다 뉴뉴인 비나 안에 그 잘라도 샤샤 두장 안에 쇼선 두장 용도 안에 제는 디그레스 레븐 디고레 고 가라서나 안에 달로 가트야 민도 안에 달로 안에 랑다 자라 송샤랑 그다 잘라 망우지 안에 모시 모시 서래 너리 그다 송샤 땅 가서 의상 거는 지금 송샤 송샤 서래 너리 모시 서래 모시 땅 모시랑 그다 달로 데려래 안에 모시 가르치는 잘라 디제 샤로 제스로 근데 타나 가르서는 다스 고지 케여비네다 달로 안 가테토 민도 서 고디 림바디 이네 고디 데 샤샤로지 안에 두상 결혼 레베나 안서 고 림바디 안에 루 가지고 고요네 안에 부베던도 가지고 고요네 내적인 인생은 아 샤장 샤그르 만에 코 도고다 지 신앙다 디제 쳇네 요 말에 디바라라 가르서는 제바데 슈친부 시우지 요레 코 모시세네다 총샤세네다 미래는 미래 제제 총 다가랑 미장 다가랑 되고 요레 마디 안에 코 가르서나 지다 의장원 시에벤 단다 가르서나 기도세야도 어따 디 총 기도데 잡으래 기도세야든 잡으래 코 가르서나 코 바라들 균부 줘라 바라들 균 당 아니 바라 그 미자되니 다 들이네 총시 총샤스네 정 뭐시 제베이나 아니 균치 약이 지기 코 균부 링고치 여다 디 가르서나 당 안조 충주 가랑 안조 밤에 이제 대뇨여다 미 대뇨여 가르서나 균부 링고치도 균부 링고데 가르서나 다디 총 제야라 개침부 매도 마롱 오지레스다 균부데 개침부 시오지레스 요레 균부데 가르서나 코 가르서나 코 라라 라다게 지기 이네인자 콘조 총바데다 나준 로버 총바데 데데여레스 냠부 균부데게 데데여레스 개세 균부데 매베나 안 코 참체 도르와 디인디 다 참 참리 양코 가르서 네주 가르는 라시그로와 안은 로버 지 dropdown 지금 차단 되게 계제 마 롱라 친제도 아 롱바다 지금 나도 모시자라 친제도 양 딱다 마데바다 되게 용식으로 디용도 안에 코 가르쳐서나 아 롱바 되게 다 다 된제 제외나 안은 아니 다 딱다 되게 말했어 아니 다 총바 되게 차장 깨다 유육 밑에서 깨다 유육 본부도 깨다 아니 냥볼 대제 안 아니 균부도 제기인다 균부도 제시하게인다 안 균부도 제디 가르쳐서나 코랑 송샤 있는 자 모시에나 코 거대여로 그의 낸자들었다. 지도 그 개발했다. 내지도 그의 낸자였다. 내지도 그 개발했다. 개발 개발했다. 아니 미디제 통사라 기라 아니 다 제기인데요. 아니 계속 제비나 아니 니마 디네 송지 아니 총기디 다 타쳐도 거래. 아니 권이 바란 제와도 체제다. 디 가르쳤나 디제 제도 아니 그 디제 제다잖아. 미래 망보로와 미래 나도 미래 주장 주장 가져시네. 어다 디 가르쳤나. 균부디 제스기 말해 삼삼다 계시들이 중에는 신앙구제다 다 이제 전에 아는 아니 용미도 아 균부제기 인다 세요레 세도만 대신 균부제벌에 세야데 루주간로 용유 요 말해스 그 가르서나 총디 딘제 제제 총제기 요르바 팔조 이제 제제 총제지 아니 모시에다 모시 제제 모시에디 미래 망부 모시 총제 아니 총시 아니네 자 가르네 자 미래디 미래 제제 총지란 제그로만데 가서 가서 데르데르 제 달로 데르 제 선이 데르 제 아 파이갑 미자디 야보송제 부이갑 미자 신다절 송제 딘데 촌네 제가 말아 그 파자 부도 제제 미자 지랑 송제 디용디 아니 이제대로 다 저 세셔도 가려서는 이제 송거로 믿음이 바라라 이제 지야지 디 마제베는 민어 땅 셔라 마제지라 어 제가 니서 고이나 동 고디 데셔 아 안에 두산데 오서는 데가 말와 그 이제 여 말와 이제 개 전부 쉬우지래 제자 드럭베 장단 드럭베 총제도 이제 제야다 총제도 미래 가르서나 너바 메바다 미래 나서 메바다 뇌서 메바다 미래 이제 제야 이제 제야도 개 전부를 안 당구로 와 가르서나 총바디 코 가르서나 편지 이제 해봐 편지 즉 댄서다 시주에서 해봐 로다 로제제 미럽니 미럽 제제 아니 파소지 파 파저도 소소니 돌로가야 지다 파저도 소소니 지 케빈 지 약부지 좀 둬야다 딘데지래 마디 아니 가라서나

0: 선다 안에 장당 로베 손에다 손에 리네 되지 쉬비 안 타지나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해 야게다 버와 내 생규 니네 생인디 네버도 술린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정리기 네 주리아티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3: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그거기 링키서 대포가 조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오네 미나 마부 친구 사진 두무다 사다니가 기능이 디디 지시도 제외이 코미티니가 기능 닝기 땅니 개티기 주족기 개중 땅 줄루 땅 주니 땅 벤저 땅다 무슨 마부 친구도 미르티니가 기 정리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4: 여기 담당한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내내 대어지니 디 로규드 링타주제 마세가 담당한 아주 시에 샤브디 하장 교수 속고 대딘 로와 갸조레스 디지도 담았다 여기 내디니 가라에서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교수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벨리 챈디 꾸니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즈체
5: singe nam cho kong tu lhing ge ge sen chu bi di ni gen si ri ge bla gi nge ri zhog be chong le ri ne gor ngo ju na we nang tyun di ji ting di kang jun si ri che gyun li che shun cham ta she yi li chen di xi xi chen guan nan ken ba san ci la ta zum ji zo gyong sa gu bi chi jun yi nge na si me li che na yang ge jie yu lhing ge shi din jia wo

0: 호지! 러브 착시 독주! 아싸! 딘자살!
1: 어디 유디 너로 잠아 로신 거리 추 로신 못할래
0: 아빠 야냐 치지수
1: 좀비 농기 보고 레사 립지 바리 다 수수수수 뛰었다 메코타 나기지 파안조 총조 담유다 측 바리
0: 아빠 나 망시지
1: 족바 우나 족루 요리 인지 민지 메코 고두에
0: 오구니 마자랑아 세단 가버리 오구 치마사베 랑가디 년신조
1: 자구노시 수수소데 풍이인베
0: 급디디 메코유나 오우 단 뛰어
1: 카좀 자람 소가 친제 나라 가르킬려서 아 쉐다
0: 게리소베 오 간길라 람타른 부자 심리 계속 뒤뒤 매호연아
1: 미드 쪽 강하라 시 먹어 자고 매버쳐 뒤 미카시니 미 잡나 게임 개치 대시 다좀 먹어 야나 이제 단지 내지 봤지 야나 년념도 독배 좋아하게지 돼
0: 로니 로니 라이 계속 좀 좀 맞으나 네 아버랑 한 예수
1: 로니 루주도 팀은 니지 잡으리
0: 워리 아파 차보기 시야지 니 시라 제비 니 제톱도 시에다니 모라디 촌사샤 콩이 능미 모라 총글 암래 시에디 당시 대샤 숨기
1: 디 랑다 저와 갈도
0: 어후 대여나 땡땡아 로봇이 그리 어후 알럼 뉴유 메콜 대제 죽로 사타 링보 땅톱시 내인 쓰기
1: 저거 동바 시에다나 자탄딩 노루드조 뇨브조시
0: 욕쇼 샤디네미 과치 무슨 저거 동바 죽로 세가 중이
1: 다주
0: 하지
2: 강조 직보 캉페 나를 러브 착시 독저디 정말 차차부터 랑니데 티네 코울 중부 양비게 수입에 울도디 락도 락
3: 연패 다 보기 드셔보는 신 랑 땅마서비 시에도 제제되기 랑 쉬었다 나 가르쳐오래
4: 강조! 강조! 우지 샤똥나디게 랑초고 고세겠니베
1: 전정아 저 딱딱해서 나 로봇 난다 댄진라 로봇 난다
4: 댄진 시에차야 강해를 시에서만
1: 시에참분은 시사야 요르베 조는 시 멜라 뷰야 요르베
4: 아지 강조 자글고 풀제 상난로 전교 말이 라게 댄진 출로라 다 넙스시 포소는 그런 시간에 로용으리
1: 전정아 로니 여규 머규 치제 딱딱 로니 친수 나나 로브다 님제 메바 세 니지 되기 버겁지 우다 양스 거기 저 신이 되봐 말베
4: 아지 장게 큰 류부 준통내래 셈부 준통 말이네
1: 장 춘자리 장고 가도 비 탑시 요리
4: 강조 딩은 장게 칸주다 리징 닌치라 우디 마제제 봄 치송아 나도 부대에서로 비 니엠데
1: 아지
2: 村长给 姐姐 打木行度 坑出给 森了松呢 龙屋出了咱们黄给 森给拿子了你一圈 替你婆婆看着 起来卡车为你们提
5: 阿爸 李静达欧个李拉片子
6: 哈哈哈 真是的嘞 我的日 부군이 닌지치도 요미다
1: 야 그래 자리둠 나 신일에 자동도 제토스 마시야 네 중부 매부치도 자 고르칠로도 개무게치되시야 자 미마리 그래
6: 키랑 중보 다치도 키나르도 출라 나
1: 소 마소
5: 아빠
1: 네 나로 용 먹어
0: 오라 네 발라 드린 챙아 연제
1: 나가 너를 양이 나라도 배 양이 팔라도 서브를 거 나 신은 뭐지 네 보면 나만 인지 맞지
0: 라 뒤
1: 마트 차다 마트
5: 아빠 리징만도 마소 강나마 죽매
0: 가죠
1: 저 저서 차장로 마소
5: 아빠
1: 소
2: 티니 초보의 장람 샤통토베 님은 당고 티인라 리징다 칸조 톡제 제바 팅 당고 티아이
0: 부모 장자랑 사소
5: 다재나
0: 장겜게도 남게되게 다가다 샤샤
5: 키나소 유고와인베
0: 메? 나 발란도 요미 콘팅우디에 짝람소 내리
5: 아래 네 억울하래 짝람소 내리
0: 아
5: 이내래 콩지에로 로페토 요마리
0: 콩무소 팅예 셈무조
5: 키나마리 고시디 키랑을 피우고 나저 셰스지어리 자탕댕기 신제최나 라리앙제시리
0: 라리앙제규 댕기
2: 칸주탕리칭 카체카케치미 이느양 열퇴기 롱부 코니웨셈낭라 제동기 자와 충충시조유 초표자람 샤동체네 롱중코시 리칭탕 리国强 양결 창탕 토립 퍼브니기 되었으니 딱다 칸주족배 준칸티리
0: 팔라 팅웨케나주 짝람수두 슈스가 바래
6: 고날디에 워다 제각슈디 초시탐견의 겹에 창당을 학부드리자 롱아제 리머주 팅웨대야 자 타르 도리질의 요마지 다 되다
5: 咋当我讲点不啦最迷了戏个名度是啥咋当我讲点下了宿舍养专门给听下看啥我转看给金大姨随即去的看住李李静你也写着啊拉两节水的你也得到他还是写的<笑>

0: 만당 담도 샘좀 마시시.
1: 깨지 마시시. 예스 깨시.
2: 왜 또 다 피해? 피해서도. 허리샤.
0: 아빠. 겨우대다. 출로즈에도 쓰기.
1: 다 뒤샤. 다랑 예스 깨시 이제.
0: 아빠. 마지라스티.
1: 장하고 그 자타. 잔디 가네 줘.

0: 도디 최소 욕겹라 근리 바오 제스 시베 사과주 지론 예동 겸이 주미 니르 다오 주베 최조께니 뷰리 레미 양빌라 메균 침범 호두 게리 레로 리고 장기 런구토 앙탕포 차례 깊이 이네 더 밀릭 바실라 양비
1: rāk xīyā tī ngōne yāmpē rā lē lī gō chāng kō yāmpē rā chā tē rī rī sē
2: āpā, ōgō lī rā kōng āpā rāng kā sāma tīnzhē mā rī
1: yāmpē yāmpē
3: chē zhē sōng zhū lā zām jē lā rī lū xī nē sī chuān chēn tū rī lī sōng
2: 看出羊面刚一滚沾了姑娘的雨等子等子让开这堵阿姨我觉得没得肚子你阿爸吃毒
3: 아페렌디 칸지 로추 라잠 구송
4: 줄라 덴진 샥주 야후시라 존스 기라심 데마나
5: 와야 하고스
4: 아 줄라 야빈네 주디 네 기란 공문 좀 쇼인다
5: 네 정부 중도 랑 코르칠로트 겜게치 되샤 네디 통주
4: 우지 출라 기랑경아 론니슈라 쿠인지나야 다치두 디르두 닌데 나 차자서두 페유네 카바질레죠 니에산다야 보고 짝부치겠어 디니에 보고 당부디 나 가다 취제 쇠고 못도봐 게임 쇼소 공부켜니 못도
5: 가리 장시아포고디 리징즈베
4: 시 리징즈이 야미게모토자 니키라나 고온다주이 졸라 로디게나라 나레심나 기부큐니미도
5: 나레 중부 다가르라네메
4: 야미 시에다야 가부요지 리샴네 리지 님은 샤오네 님은 만노부도 베르트 시에단지 디그시 장람 샤르동 체조나 장단길 로디게 개용 땅가 주시기
5: 예베 내가 제사 시에단그리 에
4: 지 탄도 게리 레로 망부 그 시에진 그리 나도 장마 초불로도이
5: 제나 얀베 우마체 콜라 라수디 유베
4: 유 우마체 콜라 베르트 시에단제 데스 난주 얀비 갸제 카나르 타르 부시라 치미 타마데
6: 아파 오쿠 준비 작람디 다지 샤르돈 충부리 초베 작람 샤르돈 체제 팅아 칠 치투리라 나레 게투리
5: 다치디 런이슈 라크싱라 니 셰게 돈라 식조와 돈블레 수수 돈라 야조와 돈미도 고창 니 중부 속에 나라 라크 차요리 그 메바 제요 말이 그 사지시 메직라 게요리
3: 电子门岗的团结耿住天堂部儿婆母看着四川都预备勤不够老忙三拿了预备那次提卡荣丹儿人心修心欲阿爸他是卡尔萨啊
7: 他是张本勇
8: 我是

0: 平常龙青年青年控，配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列钱输赢。
1: 李建宏买囊了，俺就推送七十块高送呗。七杠西部提，电解扩电当主要节不下呢，我对糖这些需出不得。李建地囊了，俺推送写不来，七十个囊是送吧。推送突破过了呀，我对糖这些需个人。推送突破过了呀，伊呢，买俺囊呢，七杠电解这个西电那么的，康熙推送起了普美糖。越江普玉鸡肋菌米汤，九阳鸡汤七大泥巴汤，每天办的突破是就是下了个几趟呢，点那么的。七杠西部第一囊了呀，伊呢，高点吃松汤，他个能行给每天白吞点白监督给吃泥刷了点呢。他就从突破去年，就从突破这些，然后就从突破开局的，俺做了呀伊呢。电囊不得，这样明安囊了，我说电不能行，做一切就让客人是呢，铺煤吧，越讲铺几个滚煤吧，这样几趟其他你给去一趟没吞吧，这个做一切就提个电不切不着了，推送突破是了不得，突破是说话了，突破是的啊，卡多了人吧，要么呢，吞不一吧，他的托的是要了说白。扩点的弱了，这张推送突破时就在那卡的写过的表示呢，今年推送几档话的，你那呢推送七大把刷给去年前年谈蜜吞白推送他的头的地界，他的第一个的原因呢，点个乐章名列推送突破是大难话的，没些钱呢推送几档七大你个去年谈蜜吞白推送他的头的地界。点个药的点，就送突破啊！是六点钟呢，才是买吧？哦，让个对吧？肯应该提出个点的这边是呢，这样买的，提了样，才是糖。去年也是你见的鱼吧？空都点白，七缸西部提脱那讲，俺做了热对糖，谢谢钱不的，弱了。下面呢，七缸西部提大的扩点过了原因呢？我这就说个因，七缸糖不？康熙推送起了普美汤三个，七缸地店家的做客的是呢，吃完明康熙给推送了呀，伊呢，我就给一个康汤康阳没说吧，要么呢，推送过来了，我就给一个早晚呢没说吧，是呗，挺大的。第一看的是呢，推送突破个给其他个南市汤不是那的，要么呢南北汤不是那的。对的，是吧啦？康熙推送起了普一年的，我就给一个早晚的没收白日的，但俺做普给给拿了吃下呗，那不得长命牛啊的，要的是吧啦？牛牛的的嘛的，忙不要的。接着，第俺做推送突破其他个南市进了下届电线奖需求个的，别呢，俺做七杠汤包。康熙推送起了普美吧，写不的了。俺在其他个南市个一万级企业的了，别下不赢呢。别呢，据说十八大帮啊帮，十八大帮那种帮啊帮，十八大帮啊啥帮，十八大帮那种帮啊啥帮。我说都不弱了，伢那种牛，伢那种牛，伢那种牛啥牛？这些规矩搞不了，伢那种牛啥牛都不。啊，用电都不变呐！沙巴达白的讲啊讲，沙巴达白的讲那是讲啊讲，沙巴达白的讲啊啥讲，沙巴达白的讲那是讲啊啥讲，都不谈。他个能行个变呐？当说卡拉达那种零啊零，忙不起，谈到我来数他个的，爹我来数他个的，提醒规矩来数他个的。杨白强下面呢，多少个句？买的娘啊娘，买的娘那是娘啊娘，买的娘啊啥娘，买的娘那是娘啊啥娘。他可能是年底讲了，娘啦娘，娘啦娘，娘啦娘，娘那是娘啦娘，对不？规矩些。他可能是给金文说，啥个不打盖的家中么给，啥个不打盖的家中么给。 타가나싱게 사갑다 가이다 갸동 게사게 공도 샤베 베테다게 나돌라 카르세시에 체브르베스나 투숭게 치 강시라 어 문주 이게 자원에 머슈베 지디데 디낭에스나 치다게 난세 당부도 예수 공도 시에베 베테다게 난라야 베나 사바다 바이다 장아 장 사바다 빵아 빵 베디디디 참말로 가졌으나 차지 다 되버리 금제양 가졌으나 장자 레섬 유지 어부 탕 종어부 양만한 치바 니 터대기 이와도 치기 요래 로알라 베나 아주 빵도 볼래 야이나 빵제균 탕 뽕어부 니 터대기 이와 지기 요부더부 로알라 타 되버 이나 어부 닥시엔 탕 차지 레섬기 이와 지유인 이와 치세 유들와 이와 지유인 대이나 공도 샤베 빵도베 벨야 베샤제 슈베이나 봉와보 디 뭐부 닥셴이 나나 뭐부 다드네 로알라 빵자 레섬 유규 뭐부 디 뭐부 닥셴이 나네 뭐부 셴데 나 장시베 윤덴 데블야 차순 셴베이나 장자 윤덴 디 뭐부 닥셴이 나네 셴탕 종와보 디나 뭐부 다레 대양 홍두 샤베 베티다라 네 빵탕 장도부 어 27일의 샤제 모두 슈제 조카리 킹구고아래 조카리 모두 슈고아래스나 공도 샤베 빵탕 장도부 차지 타데버리 삐디릭라 야이나 닥시엔기 이와 지유제 닥시엔기 이와 체요래 언디 삐티다기 오부 다탕 오부 시엔 소속하래스나 진주 이기 코네 누베 땜바디 세세 체그 체도인 금제 카레스나 단당한도 시에디 카레스나 투숨 시에그 다우나 투숨 시에그 유나 투숨 그 이외 자지 타 대바 이내데 자지 타 미대바 이내데 자외치지 인치 자외치 유도 절라 이나 이외 켜버려 와라 근데 당신 그 이외 이나 자지 타 대바 코나레 자지 타 미대바리야 이나 미켜버려 당신이 이외 먹혀봤을 내래 자제기 다시 미충봤을 내래 양매나 자제 탐미대배 차와 디디 두의 치도 두송기 남샤디에 제벌 와라 두송 남샤 제고배 고바양 다가래 제장 내 빼디샤제 한계조라 가르세시에 슈구고 아르베스나 콩도 두송지 땅와 이내래 양나 콩도시에배 두송치다와 이내래 베티다그 난라야이나 진의 차지 타대바의 요리 니네 차지 타미대바의 요리 시양 디딩슈버능신 베나 장 빵더부이나 차지 타대바를 다 두숨시에구 유장 차지 타대바 당 미대바 지릭래야이나 켜베 인장 이와디 치초구 요리 당신기 이외 켜뷰디니 차지 타대바 혼을래 차지 타미대바 켜구 매장 공도 두숨가로 중외 백하직라 당신기 이와체야요래 백하직라니 당신기 이와체야요 말해 빼나 공도시에베 장더불러 이와체도 어 공도시에베 빵더불러이나 이와체도 양아도 공도시에베 빼 녜세 주발라 녜더불러 야이나 치바탕 레니 소소 特地给 이와치에요마데 매장 예시베 차와디 자지타 미데버데 자지타 미데버 인장 예시베 비딜레 차춘이 슈베이나 당신탕 자지레송기 이와치에요마데 은디 예시베 차와치디라 두숨기 남샤 이와지기 요래 공세기 예시베 베디나나 야이니나 녜딜레 슈베르와라 슈베 진주기 레이소스 다 마옹바 탕 데바 탄다 어 다가는 신기 구지제 땜바 주버레 와라 태양 진주 코네 누베 두숨 땜바레 디디디 다 안도 샴라 슈에게 낭도 카지 요데 디게 알랑고스 모두 머슈 콩라 디고게 시제 멍시 카지 시에디 개침부 인자 디링에 두숨 투보와 시에베 치다게 낭세 당보 강시 두숨 틀어 푸메바 시베 被铁大堂抓着，我这多多只输不赢，头痛下面我都木头提过来呀，我这输不赢，输过被工资开的是呢，做对面在外拿了牙医呢，我就继续的做个搞个，气缸输不敌耶，激情吧，弱了，他情吧，先给切都赢。空都输呗，不得打。我那写不赢呢，进就可能女呗。我不打，我不先呀。就这么说，三娃钱吧不行的，是吧了？但难得第一天，俺都进就其他就呗，搁不了牙龈呢。细菌插外头呢，我都需求个热点，特定下面老中钱给难得的的送的钱钱，猛西写着卡机，我都需不咋么样。
2: 当代天朗最新新八天呢，龙井六七列前时，列前第一人，平中六的前面给人七毛七零多几拉年，平人大锤日别过了七零南新月别，谁那优秀？
1: 下面提纲一吧，越将平进来军没把是是那个大提纲的挺大的，跟着进来考古啊这是呢。给的我就一个修学吧赢了样我就一个最困难的没就吧杨大刚就这些现在就给别人推送个我就一个最困难赢吧低吞大的完了低吞大的这张明安了这刚低点吧的到我呢第一呢推送去看了我行了我就一个最困难的没修过的写过完了第一卡的是呢就算徒步外他其他个男生你不是那的杨曼呢全村主给那么你不是那的康龙他呢写出个的到我呢感觉越讲比这个军没白他就算给那么点的我的徐伯英呢他感觉想不呀别下降我的徐出个的别呢出面我咱俩都做马萨总我咱俩都做马萨总我咱俩都做马萨总我咱俩都做马萨总写不得不康熙推送起了批几困难的没学过当然俺都年外习近了呀写啥点点了呀那心思是完了心得不了呀恰存的写不呢可我啥去过心马心可我啥去过心马心可我啥去过心马萨心估计个不了苏他个的大大个能行给他把说我他怎么听哪天我他怎么听哪天我他怎么听哪天估计个不了我他怎么听哪天别提的人呢他第一趟估计你给个不了牙人呢他大将修过的话了谁呀云天说没我开的恰中听哪天没我开的恰中听哪天没我开的恰中听哪天没我开的恰中听哪天的不大家能信给样图没我恰那的穷啊穷没我恰那的穷啊穷没我恰那的穷啊啥穷估计个不来没我恰那的穷啊啥穷的大家能信给突破突破了呀那俺就写实写不能解释的话了没我恰那解没我恰那解没我恰那解没我恰那的绝了绝写不得不大家能信给天你说我派的恰卡恰我派的恰卡恰我派的恰卡萨恰估计个不了我派的恰那的恰卡萨恰得不着了就送过来了我就给一个最困难的没学不得别提大个难的大黄的学不

이베 텐더블 타 괜히 차 세기 차 더블이나 자제 타 되버래 로라 타 되버래 타 되버이나 당신탕 자제 레숨기 이외 협유인 바 디르발라 다원디 응원 타동 틴나 텐당 응원 파야의 차가 차 더블이야 차준이 시에버이나 텐당 차 니기 랑강발 내베 숙디턴 로라 티네레 차이네레 베티레 차촌이 시에베나 랑강반 네베 수디 토네 다 뭐보 당신 쏘 강탕 강야 세미투버데 금제 가리네 로 금제 가레스나 단다다 마오니 급러야이나 니가 숙직레 어워 타름 티나 텐세 숙 다가랑데 마오발레 다가레라 단다월레 다가레 로알라 제다 디니니가 수직인자 수딘데치 랑장과는 네베 급라 수디토네 다 투숨탕 외부 닥시엔라 소바 강탕 강야 세미투브데 계시 티차더부 와라 외부 닥시엔탕 자지 레숨소기 다 투숨소기 고든디 세구구이나 차탕 텐더블야이나 치도자제 세구데 와 세구데 베차샤베이나 어 템바보 템바보스 럽두자네 텐디 튜숨기 탄다웨 텐디 임바디 세부쇼부데 금제 카데스나 당신이수기에 다그무벽가라 튜숨나네 튜 탄다와디 자제 세구구르발라 세구구레 제다 템바보시베 텐디 튜기 탄다와 임바타 다양메나 베나 天家都不写不赢呢 那地天家是六九三呢 天地就是那呢 毛红包赢不地 然后谢谢钱不地 今天看的是呢 当时你是有 现金我不地给 就是那呢 毛红包 乔文明地 姐姐三王 我们姑姑要不了 我们姑姑的 别的能是 别那恰巴布 恰家 나가는신의 두숨 천발에 지도기 규제 세월 규체나 텐발규 텐신바 다가는신의 착발규 차신바 더부 루알라 차신바 더부 제단 공두샵에 빼디디디 지도기 규제 세월인자 다디 텐바보 착바보 시어버 더부니 두기 탄다와탕 텐자 차자 시베 텐탕 차기 차와디 뒤숨기 마음버인바 떠두고래 로알라 금제 가자에서는 공수버능신 다세지기 달라야이나 탄다와탕 시엔세지기 달라야이나 뒤숨나네 뒤 마음버 요구거래 니나 차지 타디베 빌레 차외민 텐탕 차디 빼샤제 모두슈버 로알라 양아도 배차샤 공두샤베 배티당나라 머워 차나도 총아 총시베 배디 중어데 배디라야 차츠니 시어버이나 나 치바타 레니 터데기 이와 지규 요마데 터데기 이와 지규 매자 총시베 배티더블라 차츠니 시어버이나 자제 타 미데버레 루알라 타 미데버레 타 미데버인자 닥생기 이외 멋져버레 이내 두숨기 남샤디 체여레 로알라 티달라 알신다 나도 치료기 교제 세월 체베이나 베나 총월 교르시바더부 마오마탕 총신바시바더부 탄다와 총신시바더부 네바 나가능신기 총식지 구지 자초바더부리 총더부 자지 탐미데바 인자 딜레야이나 당신기 요와 체여 말바라 언데 자지 타디에바 이나롱 타미디에바 이나롱 두숨기 기회 자외측 유도 줘라 겨구 유자 얘는 공도 쉬베 빼능신 지조의 규제 두숨타 구지도 제바 세와 원발 제바도 불러와라 공도 모두 쉬에 디다니 다 나도 맹아 나라야 유장 피지리 군메바 시베 지강 대당 조제 디고르야 모두타 제시 슈베인 리제 디나라야이나 응에 맹아 나라야이나 투숨 투부에 골숭베 강시 투숨 치라 푸메바 예자 피지리 군메바 시베 지강 디니당 조제 모두타 제시 슈베인 리제 치메나랑에 무투제
tüsüm tübü

송배 교양지당 치다 니부탄 미툼 바니 투보아시 주시 소기 고등고라 무티제 모두 당제시 주구임배 갸지 비결 농리 세바보 남기 뒤도도 세나로나

0: 체시 라다르 야부지 치디 당다 기급기 죄용기 냠뇨 비리 섭도 고시 양결 내시 나 유지송도 참진은지 기급 수지타 기급기 주시 통륜키 칭아 루니긴 도신 진유 제자 안지르 핌네 중군 장도 피기기 쇠냠 퇴비 랑린 냠수뇨와 타 최동원 도구르 무튜 군디동의 랑린 타 편제르 뇽조르 섬나유바 타 공기 태동 사르드 총사르 임비 제자 항저우 루핌니 추미 제뉴 젬드타 괴주 추미 냠리나 유바신 지게부시타 기급 기주시 통륜 기통완니 제자 사공기 젠종 잠메인바라 잠링기 중국 남비 팅럽진기 조람기 로고 티웬지 두바 중규 조람티라 기지 켈링아르웨 계급톱니 로스츠비 기급칸니 팅럽진기 조람 추십 제규로 계젠된비 제시 코드윈치디 시진핑의 튜럽 사비 중국의 개주기 지소를 누기 공부하라 점링기 튜니타 튜럽기 진단 아르웨응원세 되버딘규 로니시자 주공 지급수지타 기급기 주시 통륜기 중국중야당기 롭자라 비리 롭정나니 중국공진당기 당주용타 기급주용기 냠뇨 규림된빙아 시도나유 다리 섬진는진 공기 칭아 머융 롭자라 섬진나신 공기 자지 냠뇨 티다타 티신 티지 중국 남비 팅럽진라 피겐 조람르 균두 대십타 시도 딩섭나와규 공기 신진단 조경타 기급 조경 피게제라 티웨 딩섭이 섬시타 라린충유 롱원이시 저주 총규치니 라리안 냠좀 충와 티토니 당이기 기세 중로 거기 냠뇨 비리타 펜주 제시는 지니 균제메버 딩섭타 딘디기 초스 규비 방부치유라 지소르루기 차샤 직균 징징타 라단 제네 냠도 규비 튀럽기 남바 양원유 方红기 카조 딘기 촌의 차주 별니 중국 촌의 로세 촌의 냠토 지소르루기 튀문기 카조 티규 당다 기급 죄용기 냠뇨 비리타 핀주 제시런 진슈 무튜 체르당디 럼루기 상제티 피게기 편제 응외소 나르웨 리빙안 규로 제규타 니변 냠레 서브동웨티 중류 장람탄 중류 변주로 파르겸기 뉴부 티웨치와 튕규로 군디동규만세 청진변주로탄 장도변주로 피게티 니변 냠레기 퍼지사바르 긴신체규 미마와르긴자둔 서브동규티 징네탄 롭소 슈노 유고르지에기 비리르 디니 기급니뷰 망슴 직튕유와르 군디동규 친지탄 기송 지드지 숨토 숨누기 탑주 림메 람스 야부지니 종류 된자로 된저와 야부주규로 군디당디 기급니부탄 서규기 시드탄 디니는 냠도 송종 친두 유지 송도
1: 주제 된자니 폐계 조심배 기급기 초내탄 폐계 키왕탄 태가 좋아 유라 스니게 김은의 주나 하장 카즈 구두기 내둔식시 F这个农民新的结合千不喜迎被问呢是那个了色聚总被融色坦陆局与人点被苏南行的月中主日与人南真起过个月民博潘伦坦吞空村金起你自女秀过接达前年一定起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一定起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一定起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一定起米贵不提 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力丁七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力丁七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力丁七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力丁七米贵不提是那个给你东家民恶主力丁七米贵不提 是那个今年冬天民俄主连团列出狗粮话节节别中国人民去过了十月主席定价给干年四万我有给这些扩团节月节送月不是第二期冷露三顿年新来给民文别读书批话级别门系言行举着孔门露着别主别团过了中国金仓给团队领间张连冷露给带大年 色心突摸了往外太空级别问住拆迁我行把余人电波色心绝望这边行别团结给胡森切入年点前的推动那忙做给多个人总给干的特殊投票冷露去过的色心给完建立中四别行别色心学位两个资源了行来是群前肯定共谈听入行来批给了冷露去梦想订阅是那个起名的